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오늘 사랑의 뜰한 출발하는 첫 찬양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박경미의 찬양이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도 어느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르게 들려요. 어떤 사람의 얘기는 몇 분만 들어도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사람의 얘기는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하면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차이는 말을 잘하는 기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살아낸 얘기는 목소리에 힘이 생기니까요. 오늘 만나실 조용갑 집사님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재치 있게 웃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 한가운데를 건드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매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이면 열립니다. 오늘은 미국 애틀란타 다니엘 기도회 현장에서 전해진 조용갑 집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전해드릴 텐데요.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찾아볼까요? 먼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아이노스의 찬양입니다.

고맙습니다. 환호성을 별로 안 해주면 제가 노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응이 괜찮으면 제가 노래를 많이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프로복서 권투 선수였습니다. 제가 한국 랭킹 7위,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제가 주먹이 살아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권투를 냈는데 하던 권투 글로벌을 집어던지고 나도 한번 인생을 도전해보자 하고 탁 도전을 했는데, 제가 왜 10년 하든 넘게 하던 권투를 그만둔 줄 아십니까? 자꾸 링에 올라갔더니 얻어맞더라고요. 왜 얻어맞을까 생각해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리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링에 올라가서 막 싸우는데 저는 분명히 피했어요. 그런데 자꾸 맞아. 봤더니 치명적인 단점, 머리가 너무 큰 거였어요. 머리가 너무 커서 저는 분명히 피했는데 자꾸 맞아. 권투에는 동시타가 있습니다. 완투, 스트레이트 하고 주먹을 탁 날리는데 또 저만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예, 머리가 큰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팔이 짧아서입니다. 팔이 짧아. 팔이 짧아서 주먹을 같이 날려도 혼자 맞는 거예요. 저를 자세히 보시면 참 멋있어 보이지만 독특하게 생겼죠. 보통 사람 머리, 목, 어깨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목이라는 단계가 없어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넥타이 매신 분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넥타이를 매면 꼭 자살을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요. 참 이 운명적인 단점. 저는 이 단점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권투할 때는 단점이었는데 제가 오페라계로 가니까 머리 큰 게 단점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머리 큰 게 그렇게 유리할 수가 없어요. 오페라계는 무대가 워낙 넓으니까 머리 큰 게 혼자 다 받아요. 조명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페라의 꽃 하면은 테너예요. 테너. 남자 테너. 항상 테너를 하고 싶어 합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도 젊은 역할을 하고, 바리톤은 나이가 어려도 나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어, 내 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악역이나 이런 걸 하고 테너는 항상 주인공을 합니다. 근데 테너를 하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키가 작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키가 작은 고음을 내는 악기들 자세히 보시면 다 작습니다. 트럼펫 작죠. 트롬본 같은 저음을 내는 악기는 다 크고, 바이올린 작잖아요. 그리고 첼로는 크고 저음을 내니까. 그러니까 저런 여러분 이렇게 키가 작다고 저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작아도 저는 오페라에게서는 명품 몸매입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머리가 커도 키가 작아도 나는 나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 여기도 머리 크신 분이 많이 계시네요. 오페라계로 오시면 최고의 명품 몸매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글로벌을 집어던지고 이태리로 탁 넘어갔습니다. 28살에 넘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이태리 사람 너무 잘생겼대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잘생겼다는 거기 장동건, 원빈 거기는 막 수두룩합니다. 버스 운전기사도요 장동건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원빈은 막 청소하고 있고. 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동양남자 쳐다보질 않아요. 백인, 흑인,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남자, 남자로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동양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유럽 가면요 동양여자를 너무 신비롭대. 나이를 구분할 수 없고 동양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태리로 가십시오. 이태리로 가면 최고의 인기를 얻습니다. 동양여자 너무너무 신비롭대. 공항에 도착하면요 장동건, 원미 같은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맘마미야 꼬메 보스빌레 과르다 벨라 벨라 벨리시마 하고 난리 났는데, 이 벨라란 말이 예쁘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평생 예쁘다는 얘기를 거기는 하루만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신비롭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신비롭게 여기서 도대체 뭐가 예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동양여자는 너무 신비롭다. 특히 눈이 신비로운데 쌍꺼풀 안 된 눈, 짝 찢어져서 위로 올라간 눈, 이런 눈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눈은 눈을 뜨지도 않았는데 걸어다니냐고 너무너무 신비로합니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단점인 것 같은데 유럽을 가면 완전 단점이 장점이 됩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맙습니다. 남자를 보지 않는데 남자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프랑스 파리 패션의 도시이지만 거기에서도 멋있는 사람, 옷을 잘 입는 사람을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는 피카소의 환상이 깔려 있어서 독특한 사람,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독일은요, 정확한 사람을 좋아해요.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독일은 도이틀리히라는 정확하다는 원어에서 도이실란드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태리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와 삼면이 바다. 그러니까 노래 잘한 사람.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억울했어요. 미국도 그러잖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돈 주고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이태리에서는 돈 주고 커피를 마신 적이 없습니다. 일단 노래만 하면 됐거든요.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딱 커피집 가게를 가기 전에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해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라르고 락바토 틈델라 지타 라르고 하고 탁 노래를 하면 커피지 주인 뭐 할 것 없이 가게에서 다 나와요. 오 마에스트로 엔트라포레 막 들어오라고 난리 나죠. 그럼 저는 뭔 얘긴 척하고 탁 들어가서 맛있게 얘기를 합니다. 보레이 브랜드레 웅카페 페르파보레 하고 착 얘기를 하는데 별 얘기 아니에요. 커피 한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커피를 착 마시고 나서 제가 딱 계산을 하려면 오 마에스트로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시는데 크, 공짜. 저랑 같이 온 사람도 다 공짜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 이태리 식당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이태리 식당에서도 돈을 안 냅니다. 여러분 이태리 식당이 에피타이저 프리머 세컨 때리죠 풀코스로 쫙 나오는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랑 티라미수가 나와요. 여러분 티라미수 아세요? 티라미수가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인데 이게 오리지널이 티라미수.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띠라레, 땡기다라는 동사, 미, 나를, 수, 위로. 그러니까 케이크 얼마나 맛있으면 기분이 업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띠라미수가 딱 나올 때쯤이면 제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노래를 하겠어요? 돈을 안 내려면 노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동양 남자가 엘레강산 식당에 우아하게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노래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쪽팔려요. 굉장히 쪽팔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자부심입니다. 자부심.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자부심, 신앙에 대한 자부심. 그래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에 전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저는 째로 보든 상관없이 노래를 합니다. 네.

하고 탁 노래를 하면요, 식사하고 있던 분들이 조용해지죠. 끝나고 나면 브라보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카드를 꺼내가고 주인한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계산해달라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도 꼭 이태리 여행 가실 때 꼭 노래 한 곡 하고 가십시오. 대신 노래를 못하면 뭐가 날라와요. 그것까지는 제가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태리에서 15년 동안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한국도 삼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도 통할 줄 알고, 그래서 가자마자 해봤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이제 먹고 나서 노래를 했어요. 내 순도 아저씨 조용 안 하세요. 아니 시끄럽대. 조용하래요. 참. 한국은 명품 몸매도 명품 소리도 몰라주고. 이태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요, 오페라

오페라 가수가 거기 쉽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면 5층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석이 1층이에요. VVIP 좌석 앉아서 가수의 얼굴에 점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거는 VVIP 좌석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VVIP 좌석입니다. 아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그렇게 가수가 가까이에서 노래 주니까 영광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노래를 많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수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걸 하면은 주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오솔레미오라는 노래를 한 곡을 해드릴 텐데 네, 이 정도 반응으로는 제가 노래가 안 나와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하기 전에 제가 1분만 제 자랑을 할게요. 강사들 다들 좀씩 자랑을 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힘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간증을 하면 저는 자신 있게 제 자랑을 막 합니다. 왜?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저는 막 자랑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노력해서 제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글로벌을 집어던지고 가서 콩쿨도 뭐 굉장히 많은 콩쿨을 우승했지만 중요한 콩쿨들만 제가 이렇게 28번 우승한 걸로 했고요. 오페라 주역도 300회를 이상을 주역만 했습니다. 주인공만 했어요. 왜냐하면 저 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자세히 보세요. 머리가 크고 몸통이 두꺼운 사람들이 목소리가 굵기 때문에 저 역을 하다 보면 주인공이 확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공 부하가 너무 목소리가 굵고 장군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대장은 알았다 얘들아 나가서 쳐라 해보세요. 주인공이 확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공만 300개. 제가 이태리에서 1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이태리말 잘하죠. 독일에서 5년 동안 솔리스트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말 잘하죠. 그 다음에 프랑스말 조금 하고 영어 조금 하고 한국말에다가 경상도말 전라도말 북한말 따지니까 한 8개국이 됐는데, 여러분 저를 절대 대단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실은요,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1등은 하긴 했지만 밑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하도 사고를 쳐가지고 저만 보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요. 야 이 새끼 이리 와봐. 가면은 저를 막 지어박습니다. 네가 사고 쳤지.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당연히 사고 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고 저도 제 자신에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솔레미오 불러드릴 거는 가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태양만 있으면 이 태양이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만 있다면 그 기쁨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비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더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태양과 같이 찬란하게, 교회와 여러분들의 미래에 찬란하게 빛나길 원하면서 오솔레미오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부탁합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몰랐습니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더 앵콜을 해두르고 싶은데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숨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노래하고 나니까 멋있어 보이죠. 네. 작아도 멋있어 보이죠. 네. 머리가 커도 멋있어 보이죠. 감사합니다. 점점 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질 못해. 제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촌스러운 놈인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제 고향이 멀어요. 이렇게. 목포에서 배를 타고 또 4시간 가면 흑산도라는 곳이 나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또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배를 타고 4시간 가면은 가거도라는 섬이 나와요. 최서남단 가거도 오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배사업을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아버지에게 물려줬는데 그 재산이 빚이라는 재산이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갚아도 늘어나는 빚 때문에 아버지가 힘드시니까 약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시고 닮고 싶지 않는 분도 저희 아버지세요. 저희 아버지 두 분 아니고 한 분이신데 술 드시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술 드시기 전에는 너무 젠틀하신 분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근데 술만 드셨다 하면은 사람이 아닌 다른 종류로 바뀌세요. 그래서 가거도 저희 섬에서는 저희 아버지를 모르면 간첩이에요. 어디서 쌈났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세요. 누가 쓰러져 계신다 가서 보면 저희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사셨어요. 늘 새벽 1시에 들어오시고 늘 만땅치 하시고 그리고 멀리서 오실 때 항상 저의 이름을 특별하게 불렀습니다. 재상 목록 1호 나와라. 재상 목록 1호. 하,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 집이 재산이 없은 게 자식이 재산이래요. 그래서 재상 목록 1호 2호 3호 4호 자는 애들을 발로 차서 깨워서 뭘 한 줄 아십니까. 기상 번호 하나 둘 셋 넷 막둥이까지 노래를 시켰어요. 태극기가 이런 노래하면 야시가 그런 노래 말고 신라의 달밤 홍도에 울지 마라 투만강 푸른물 어렵다 돌아가는 열났음 맞다 하고 부르면 아버지가 막 우세요. 우시다가 갑자기 웃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요. 왜 때린지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집에다가 식탁에다 밥을 차리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하늘에다 밥을 차렸어. 밥이 막 날아다녀. 밥은 벽에 붙어있어요. 어머니는 말리시다가 눈탱이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도 맞고 사세요. 힘내십시오. 저희 어머니 맨날 그냥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서 아버지를 왼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성함이 왼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재상 목록 2로 아버지가 너무 미웠고 맨날 폭력으로 부수는 소리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굉장히 재상 목록 2로 듣기 싫었고 맨날 때립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왜? 아버지는 미래를 내다봤어. 성견 지명이 있었어.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렇게 강제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제가 지금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하도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제가 오페라 가수가 돼 있습니다. 가수 하도 노래식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권투 선수 할 줄 알고 주먹으로 때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칙칙 어느 척인 척.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주먹 날라고 이게 다 이 도움이 돼가지고 프로복서 권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이 절대적으로 나쁜 건 아니고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전군과 같이 우리

우리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인내와 감사 견디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왼수 같다는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랑 사랑을 나눴는지 누똥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왼수 같다면서 또 애가 나왔어. 근데 아버지는 돈 하나도 못 벌어오죠. 어머니가 놓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산으로 가죠. 그럼 누가 애를 키워요? 장남인 제가 애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를 놓고 학교를, 남들은 책가방 메고 학교에 등교하는데 저는 막둥이를 놓고 학교를 등교합니다. 선생님이 아직도 표정이 기억나요. 용감아, 카르라 냄새난다. 쌌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저를 왕따를 시키는데 냄새난다고 저랑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주지도 않고 숙제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제 몸에서 진짜 냄새가 나는 줄 알고 엄청 씻었어요. 평생 씻을 걸 다 씻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평생 씻을 걸 다 씻어서 지금 잘 안 씻어요. 그때 이제 다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민폐가 너무 되니까 제가 드디어 이제 막둥이를 혼자 집에 키우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따라서 하시면 안 돼요. 일단 큰 우유병에다, 젖병에다 흔들어 대고 입에다 꽂고 수건으로 고정시키고 막둥이한테 이 젖병을 잡으라고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막둥아, 잡아라, 잡아라. 이거 놓치면 너 죽는다 하고 막 세뇌를 시키면 잡아요. 그럼 잡는 걸 보고 문을 잠가놓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지만 발이 안 떨어졌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이제 오면은 제가 분명히 아래 눕혀놨는데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어. 이불은 다 걷어차고 우유는 먹었겠습니까? 반도 못 먹고 나가 떨어져 있고 몸은 얼음장이고 목은 다 쉬어가지고 아, 아, 이런 소리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고맙게 시리 우리 막둥이가 잘 컸어요. 다섯 살까지. 이제 얘가 기어다닌 것뿐만 아니라 달리 뛰어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학교까지 오면은 쪽팔리니까 빨리 내려가, 형아가 끝나면 데리러 갈게 보내고. 그래서 학교 끝나면 가보면은 다리 밑에 쪼그리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쪼그리고 자고 있는 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찾아봐도 막둥이가 없는 거예요. 아, 다리 밑에 또 있구나 하고 가봤더니 거기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산으로 행렬을 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이,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둥이를 거기에 묻어놓고, 맨땅에 묻어놓고요. 애들은 무덤을 하지 않습니다. 맨땅에 묻어놓고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모두가 다 내려가지고 어머니는 산에 갔다 밤늦게 오시니까 어머니를 기다리는데 제가 한없이 눈물이 나네요.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왜? 왜? 왜 나는 수많은 아버지 중에 이런 아버지를 만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지 원망이 됐지? 그리고 세 번째, 가구대에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구도는, 저는 제 소원이 가출이었습니다. 남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집에 가고 싶어 하잖아요. 홈을 찾는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 때 집이 생각나는데 저는 가장 가고 싶은, 쉽지 않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가면은 맨날 부서지고 때리고 맞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기 싫었고 가출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행복하신 겁니다. 언제든지 가출할 수 있잖아요. 저는 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살을 하려고요. 집에 있으면 막둥이가 세발 자전거 타서 막 노는 소리가 들려요. 막둥아 하고 나가보면 없죠. 하, 죽었지.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절벽에 올라갔습니다. 확 제가 뛰어내려 죽으려다. 그때 제가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뛰어내리면 아플까 봐 안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아픕니다. 아파요. 아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뛰어내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에 그때 뛰어내렸으면 오늘날 저는 없었겠죠. 안 뛰어내렸더니. 우리의 인생이 가장 힘든 고비에 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라 하실 것입니다.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You Raise Me Up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다. 좀 쑥스럽겠지만 하다 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멋있게 일어나시고 숨은 사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여러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힘드시니까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갓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인 저를 불러놓고 고등학교 갈 돈은 없으니 서울에 올라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돈을 벌어서 돈을 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울의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성수동에. 거기서 제가 인생의 쓴맛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쇠망치를 얻어맞아서 쇠망치를 얻어맞으니까 철이 들대요. 나무망치를 맞았으면 철이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고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아버지 특히나 이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이 낭만적이라고 했습니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꿇어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따귀를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런 그렇게 힘들게 벌어온 돈 저는 그렇게 한 달 쇠망치를 맞아가면서 월급을 받았는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고 인생의 힘듦을 알았어요. 그때 제가 너무 누나를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더니 나를 만나려면 교회를 알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나를 만나려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더니 그때 너무 교회가 너무 좋더라고. 목사님이 좋았고 성도들이 좋았고 거기는 망치로 때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라면이고 뭐고 막 줘서 너무 사람이 좋아서 갔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때리기 시작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뜨거운 마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으니까요 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갖게 되고 저도 고등학교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나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게는 단순히 가야겠다가 아니고 삶을 바꿔야 했습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려야 했고 우유 배달을 했으며 낮에는 호떡 장사, 떡볶이, 김밥 오뎅, 짜장면 배달 할 것 없이 다 해야 됐고 야간에 야간학교, 5시 반에 야간학교를 갔고 학교와 모든 수업이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12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문을 배달을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자의 맨 뒤에 이불 덮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셨고 저는 주여라고 부르질 수밖에 없었고 주여라고 외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때 엎드리고 주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막 기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저에게 꿈을 줬는데 야, 제가 하도 힘드니까 교회 아무도 가고 나면 아무도 없잖아요. 기타 치고 노래를 합니다. 막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또 기도를 하다 찬양하다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터지기 시작해요. 하이신 고음나는 비법을 알려달라는데 별거 아닙니다. 주여를 간절히 외치십시오. 주여! 하면 고음이 팍 터지게 되면서 이 고음이 팍 터지고 간절하게 부르지면 가능하거든요. 소리가 터지니까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목사님을 찾아 목사님 제 소리가 너무 멋있는데 솔로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다 헌금성을 했더니 많은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지하방에서 맨날 라면 걸어먹는 거고 맨날 찌질이 이렇게 이러던 내가 멋있는 소리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막 집어던져요. 성악을 해보래. 성악을 레슨비는 주지도 않으면서 막 던져요. 여기 교회는 그런 분 없어요? 막 자기가 레슨비도 안 줄 거면서 성악해봐. 권사님들이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성악? 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생각을 여십니다. 그래서 세계를 넓히세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성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레슨을 그때 서울대나 뭐 이렇게 가려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레슨비가 10만원 그 당시에 일주일에 두 번 80만원 이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은 맞지 않는 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환경에 맞춰서 꿈을 갖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환경을 보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지혜를 주십니다. 레슨비 하나도 없어도 제가 딱 그때 당시 1,000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그 음반 가게 가서 세계적인 서울대 교수님보다 더 위대한 세계적인 파바로티 선생을 모셔왔어요. 1,000원 주니까 파바로티 선생님 테이프가 딱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바로티 선생님은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럼 바로 한 번 더 해줘요. 그리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해줘요. 밤 12시에 노래해주세요. 그러면 바로 노래해줘.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따라서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태리 말도 모르는데 막 따라서 했어요. 라덤나야 모빌레 괄피오 말벤토 무타다 젠토 에디 펜세로 막 어디를 가든지 막 노래를 했더니 주위에서 난리가 났어. 와, 또 그 약수터에서 제가 막 운동하고 실컷 한 그런데 약수터에서 저보러 막 이태리로 유학을 가래.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유학비 대줄 것도 아니면서 막 집어던져. 야, 여 권사님 그런 분 없죠? 막 집어던져. 그런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 이렇게 저는 답답하고 순진하고 내다보지 못하는 저를 생각을 여시고 세계를 열으십니다. 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한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를 꿈꾸고 현실은 뭡니까? 돈은 하나도 없죠. 새벽에 신문 들고 낮에 장사하고 저녁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 시간이 없죠. 밤 12시에 테이프 틀어놓고 막 노래를 하면 밖에서 경찰이 조용하라고 공원에 가서 막 노래를 하면 아파트에 주무신 분들이 야이 잠 좀 자자 그 제가 포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포기할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가보면 다리 밑에서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주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니 여기서도 주무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청량리에서 117번을 타고 불암산까지 가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왜 제가 산에 가서 노래를 했냐면요 답답해서 노래를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찬양하고 막 산에서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이야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꿈이 생기고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불암산에 절이 많잖아요. 저녁마다 와서 막 노래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괴로웠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걸 들어놔 아야 마야 그냥 맨날 막 종교전쟁 일어나고 막 저는 할렐루야 아 난 주여 외치고 여기는 아하야 마 그렇게 해서 저의 실력은 점점 늘어나게 됐고 주위에서가 난리가 납니다. 목소리 좋다고 다 이태리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유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의 뜰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뜰안 오늘은 지난 3월 미국 애틀란타에서 교회와 교파를 넘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2026 미주 애틀란타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셋째 날 테너이자 간증자로 우리에게 익숙한 조용갑 집사님이 강단에 섰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한인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였습니다. 오늘 그 간증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많은 은혜 받고 계시겠죠. 계속해서 2부에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철원 대마교회 이교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남과 북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쌓인 기도와 그리고 저 북녘 땅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가 이제는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시고 어둠 가득한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땅에 생기를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한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철원 대마교회 이교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테너 조용갑의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사랑했더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에서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셨죠? 조용갑 집사님이 간증을 참 능숙하게 풀어내십니다. 자꾸 다음 얘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아, 오늘 사랑했더란에는 애틀란타 다니엘 기도회 현장 조용갑 집사님의 간증과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조용갑 집사님 만나볼까요?
1: 그게 두려움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그리고 꿈이 생기고 막 노를 하는데 그 불암산에 절이 많잖아요. 저녁마다 와서 막 노를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괴로웠나 봐.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이상한 걸 드러나. 아야 마야. 그냥 맨날 막 종교전쟁 일어나고 막 저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외치고 여기는 아야 마. 그렇게 해서 저의 실력은 점점 늘어나게 됐고 주위에서가 난리가 납니다. 목소리 좋다고 다 이태리 재능이 너무 아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유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포기가 없습니다. 속에 막 더욱더 열정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다 그 이 집회 때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의 월급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렸더니 와, 기적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졌대. 그래서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나 생각해 봤더니 내가 월급을 통째로 안 드려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 집사님처럼 저도 헌금을 한 달에 짜장면 배달 종각에서 막 그 보석상가 다니면서 30만 원 그때 큰 돈이었거든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저도 공부만 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를 하고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도 헌금을 들었더니 성경을 막 넘겨보면 성경에 막 돈이 들어있었대. 그래서 저는 드리자마자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헌금은 그냥 돈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야. 그 쌀 떨어지는데 막 쌀을 다 갖다 줘 누가 막 채워주고 그랬대요. 야. 그런데 쌀도 다 떨어져갖고 차비도 없어갖고 목사님들 돈 꺼가지고 이렇게 차 다니고 막 그랬어요. 쌀을 다 떨어져가지고 쌀도 없고 마지막에 마지막 날 되니까 밖에서 막 문을 두드려요. 야 역시 하나님은 마지막에 역사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고 문을 탁 열었더니 아 이 사람아 빨리 방세 내놔 하고 주인이 방세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몰빵 헌금을 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절대 몰빵 헌금 하지 마십시오. 괜히 몰빵 헌금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6개월을 막 1년을 그게 밀려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몰빵 헌금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헌금을 나눠서 계획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과 같이 제가 이태리 와 있더라고요. 제 돈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멋지게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역사를 하셨냐면 시끄럽다고 맨날 했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저에게 시끄러워서 빨리 이태리로 보내야 되겠다 저에게 1억이란 돈으로 후원을 해주고 이태리로 다 여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작은 거지만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태리에 가서 제 돈으로 간 게 아니고 제 힘으로 제가 벌어서 이태리에 갔으면은 제가 자랑을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콩쿠르에 가서도요 이렇게 많이 우승할 수 있었던 건 그게 큰 돈이 아니었어요. 작은 돈이었기 때문에 늘 생활비가 부족해서 저는 콩쿠르 맨날 가서 상금을 타와야 더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콩쿠르를 막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콩쿠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다 떨어져 가서 등록비 딱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쿠르 가서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 가면 왜냐하면 호텔에 먹고 경비 써야 되고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경비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기도해 보면 마음이 뜨고 꼭 상을 받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혜가 왔어요. 잠은 차에서 잔다. 밥은 먹는 거는 밥통에다가 우리나라 기가 막힌 밥통이 있잖아요. 밥통에 밥을 가득한 다음에 고추장을 쫙 짜서 계속 하루 끼니 때마다 비벼 먹었어. 남들은 호텔에서 자는데 저는 차에서 자고 남들은 고기 먹는데 스파게티 먹는데 저는 고추장을 맨날 비벼 먹었어요. 이렇게 비벼 먹으니까 야 고추장이 그렇게 느끼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맨날 고추장 비벼 먹으니까 겁나 느끼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막 멋있게 여유있게 이뤘는데 저는 맨날 꼬재재해가지고 씻지도 못해서 화장실에서 막 대충 씻고 이러니까 가만히 저를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는가 봤더니 저는요 떨어질 걸 준비하고 있는 부정적인 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계획해놓고 감동이 왔는데 믿음이 왔는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떨어질 걸 준비하는 저는 떨어질까 봐 맨날 차에서 자고 고추장에 계속 밥을 비벼먹고 있는 부정적인 저를 발견해서 저는 딱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는다면은 그러면 돈이 나오는데 그 상금으로 계산하면 되지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좋은 데로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꿔먹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호텔은 선불제예요 후불제예요? 후불제예요 후불제. 마지막 여권만 주고 체크아웃하고 나갈 때 다 지불을 계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상금 주면 되잖아요. 상금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좋은 방을 잡았어요. 어차피 우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을 잡고 딱 내려오는데 식당이 같이 붙어 있어. 레스토랑. 그래서 거기서 고기 스파게티 어차피 우승할

거니까 막 썰어 먹고. 그랬더니 아, 이 든든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막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막 했더니 소리가 잘 나와요. 그래가지고 파이널까지 쫙 올라가고 남들은 쫙 떨어지고 파이널까지 올라가서 딱 10명 뽑히는데 3등 안에까지 들면 돼요. 4등은 아무 소용이 없어. 경비만 많아지고 돈은 안 주고 상금은 3등부터 돈이 나와. 그래서 3등에 딱 제 이름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 나는 죽었다. 2등을 발표하는데 또 제 이름이 안 나와.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 있는데 프리머 프레미어 용갑조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이 짜릿한 이 드라마틱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겠습니까? 신앙생활 그냥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드라마틱하신 분이 홍해를 양경에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순간에 홍해를 갈라지고 그 많은 적들을 쫙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공부도 많이 우승했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어느 날 제가 베네치아에서 바지를 갈아입는데 다리에 딱지가 앉았어요. 눌러보니까 고름이 나옵니다. 하, 이게 뭐지? 그래서 소독을 해보니까 뼈에 구멍이 뿡 나왔어요.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태리에 병원을 갔더니 도저히 이건 치료할 수 없다. 고국으로 빨리 가서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한국에 기구를 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선생님이 당신은 뼈에 염증이 생겨서 썩어져 올라간다는 겁니다. 무릎을 잘라야 된대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피부가 손바닥만하게 까맣게 썩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피부암이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무릎이 잘리고 갑자기 피부암이 된 그런 상황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예전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생각났습니다. 저를 이태리로 보내신 그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돕는 일, 이 재능을 또 주님께 쓰여지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저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를 되기 위해서 막 앞서가는 제 모습을 보고 그때 꿈이 생각나서 이제야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잘려도 목 발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후원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암이라면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다른 사람을 후원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선생님이 막 차트를 넘기면서 참 신기하다고 이상하다고 분명히 염증이 나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왔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마데카솔만 발라도 된다고 그래요. 이야 언제는 다리가 잘려야 되고 암이라며. 그런데 진짜 마데카솔 바르니까 뼈가 메꿔지고 신기하게 피부 까맣게 썩었던 게 점점 없어지고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못 믿겠다는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흉터나 증거들은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중요한 게 마데카솔이 아닙니다. 아 나도 가서 마데카솔 발라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를 인생을 터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을 봤던 걸 이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셨고 그때부터 저는 깨닫고 낫게 되어서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저 이미 결혼했습니다. 저에게 마음을 품었던 분들은 빨리 포기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다들 총각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그래서 연관 검색어 보면 총각 뭐 아내 뭐 이런 게 많아. 그래서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결혼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고. 그래서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오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원룸에서. 어느 정도로 돈이 없었냐면 얻는 보증금 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200만 원을 꿔가지고 선불로 냈고 거기서부터 그 꿈을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제목, 힘들고 어려운 다른 사람을 후원하고 살겠다. 네 명이서 원룸에서 사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두 명의 레슨생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월세 낼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이 없대. 레슨비를 낼 돈이 없다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그래서 제가
돈을 안 받고 공짜로 가르쳐 줬더니 이분들이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래도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레슨비 해봤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9시 뉴스에 제 스토리를 그냥 빵 터뜨려 주시더니 갑자기 돈이 확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업에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이 갑자기 월세에서 전세로 올라가고 전세에서 막 하나님이 이게 드라마틱하게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후원하게 되고 저는 제 먹을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지금은요 YK 사단법인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레슨비를 대고 교육을 시키고 유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형편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다들 성경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이곳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우리의 모든 능력이 주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자를 사용하셨고 보잘것없는 저를 사용하셔서 이곳까지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정말 은혜롭죠.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는 미국 애틀란타에서 전해온 조용갑 집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의 주제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내가 강해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울려 퍼졌던 이 고백이 오늘 이 광주 전남 땅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도 같은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의 뜰안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금호 심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이광 부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일어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표지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살아남을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좌뇌형 인재, 그러니까 암기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였다면 21세기, 지금의 시대는 창의성, 예술적인 감각, 상상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지배할 때 필요한 인재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디자인, 스토리, 조화, 소통, 놀이, 의미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들의 그 광고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제품보다 어떠한 것들이 차별화되고 뛰어난지 이러한 기능과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제품만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안에 스토리를 입혀서 소비자와 소통하고 또 이 제품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도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좋은 교회, 더 편안한 교회, 더 매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최고의 음향 시스템, 영상 장비를 갖춥니다. 편안한 의자를 설치하고 교회 안에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들고 또는 유아시설까지 만듭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호주의 엘린 허시 목사님은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포장지가 포장이 그럴싸하고 예뻐 보여도 그 안에 내용물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8.15라는 콜라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왜 8.15일까요? 예상하셨듯이 8.15 광복절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콜라의 그 주 생산 업체가 미국에 있죠. 그래서 코카콜라나 펩시라는 그런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8.15 콜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형 콜라다. 한국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차별화된 콜라다라고 광고를 합니다. 콜라 독립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8.15 콜라를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국한다면 이 콜라를 마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참 재미있는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 순간 8.15 콜라 혹시 보셨나요? 점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마케팅을 했던 이 콜라의 제품이 사라져 버렸을까요? 저는 마셔봤습니다. 예전에 마셔봤는데 제 솔직한 그 심정으로는 맛이 별로였습니다. 여기 혹시 관계자분 안 계시죠? 맛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맛이 차별화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식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맛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스토리 중요합니다. 이미지 중요하죠. 소통 중요하고요.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본질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편리함입니까? 좋은 시설입니까? 멋진 프로그램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론 불편함이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불편한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겠다고요. 물론 불편한 것이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죠. 그러나 분명히 불편한 것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때로는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불편한 가운데 또는 진실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릴 적 제가 다녔던 교회, 개척교회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거든요. 네, 개척교회였는데 교회 본당이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1년에 그때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고 1년에 수차례를 했었습니다. 이 부흥회 시간도요. 저녁 7시에 시작을 하면 놀랍게도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1시간 이상 하고요. 말씀을 2시간 전하고요. 통성기도를 1시간, 2시간씩 합니다. 여름이면 무지 덥습니다. 뭐 30년, 40년 전에는 에어컨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벽에 그 옆으로 좌우로 돌아가는 선풍기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가 더위를 가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통성기도 1시간 하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집니다. 몸이 땀으로 절게 되죠. 절대 선풍기로 더위를 식힐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습합니다.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도 이렇게 올라오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시절을 생각하면, 떠올려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이 떠올려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겪었던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쁨과 행복함으로 저에게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조금 불편해도 예배 드리러 옵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봉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워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함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신하게 또한 확인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동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자 어둠이 흔들렸습니다. 거짓이 드러났고요. 죄가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또한 세상을 소동케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처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진리의 나팔을 부는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이야기하죠. 제9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이 베드로와 요한도 마침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를 대략 한 40살 정도라고 표현합니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동전 하나를 건네주면 그것이 자신의 하루 사기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를 보았지만 베드로는 이 앉은뱅이 이 사람을 주목하였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보았다, 보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보고의 원어는 에이도입니다. 이 에이도란 단어의 뜻은 그저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딱 쳐다봤는데 쓱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게 에이도입니다. 3절에 이야기하는 보고는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테니조라고 하는데 주목하다, 시선을 집중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에도 보다라는 뜻이 있고 여기도 보다라는 뜻이 있지만 좀 다른 보는 거죠. 베드로는 주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 앉은뱅이를 그저 한 사람의 거지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한 사람, 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앉은뱅이에게 그저 동전 하나를 건네주면 되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거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표현은 언어로 에페코입니다. 이것은 온 시선을 집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저 베드로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을 건네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자 이 사람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빤히 뚫어지게 쳐다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기 전에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 그는 돈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나에게 동전을 줄까? 오늘은 얼마나 동전이 들어오게 될까? 이런 것들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날 처음으로 자신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 때문에 세상이 흔들립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됩니다. 밖에만 바라보게 되면 세상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 또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만 바라보면 우리의 감정에 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 돈이 그렇게 넉넉하게 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없는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교회에 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게 반드시 주어야 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빵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환경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가 그 사람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이 앉은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앉은뱅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날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그를 일으키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손입니까? 베드로가 힘이 세서, 베드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잡았지만 사실은 그 손을 붙잡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생각을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바로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앉은뱅이는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너무 넘어져 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자된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걸을 수 있는 먼저 일어나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은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앉은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오늘 돈을 줄까? 누가 나에게 무엇을 줄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시선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를 보라!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앉은 뱅이의 시선이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나요? 혹은 우리의 감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왜 이 새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새의 날개짓이 우아해서? 새가 너무 아름다워서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공중에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내가 어찌 굶기겠느냐, 내가 어찌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내가 우리 모습을 어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간곡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기 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 이 사람은 평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걷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가 뛴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 앉은 뱅이는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제까지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0: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그는 사람들의 동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제까지 그는 성전 문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일어난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일어난 우리들이 교회를 일으켜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이웃들을 함께 일으켜야 합니다. 서두의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세상 사람, 세상에게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아, 그 모비들 교회 참 편안하다 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저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구나. 저 교회를 보니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자녀를 일으키고 우리의 이웃을 일으키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일으키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땅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습니다. 평생 성전 문 밖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다 지치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우리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손 붙잡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일어난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앉은뱅이에서 벗어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일어난 사람이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웃을 일으키고 우리 지역과 이 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서구 금호 신곡길에 위치한 금호배들교회 이광 부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376-1004번 376-1004 금호배들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이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강을 좋은 음악이나 아름다운 자연 또는 물질이나 권력을 통해 찾으려 하고 그래서 일부 찾아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참된 위로와 안식,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저희는 요일을 정해 테마별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마다 영성과 경건이 훈련된 충성된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건강한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서로의 간증과 경험을 나누며 힘과 격려를 얻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돌파하는 영권을 부어주소서. 깊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갈급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담비와 같은 생명수가 되어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힘있게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0: 드립니다.
1: 하나님,
0: 이 지역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1: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대표적으로 예수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의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게
0: 하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충성되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아버지
0: 땅의
1: 교회를 통하여
0: 아버지 건강한
1: 성도들이
0: 보기로
1: 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0: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을 아버지는 성도들을 이루어
1: 만나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살아가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롭게 세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땅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충성된 리더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역마다 셀마다 하나님 건강한 소굴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소그룹을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와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꼴처럼 비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내려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힘이 되어 하나님의 한 몸된 주님의 백성 온전한 교회에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사역자들과 하나님 교회를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깨우고 돌파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권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목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목회의 도울자들을 붙여주시옵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날 세우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2: 아멘.
1: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세우신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질 줄 믿사옵나이다.
2: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하기 위하여서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그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2: 아멘.
1: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고 하나님 바쁜 일상으로 교회마다 하나님 소그룹 하나님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소그룹의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셀마다 구역마다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될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 공동체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어느 카페에서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주님의 몸된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약물이를 하나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살핌으로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큰 축복의 통로 물된 동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그 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깨울 영권을 부어 주시옵소서.
2: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 어머니 기도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되 기도하는 엄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하나님 이곳에 함께한 우리 방송 가족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 아멘.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응답하셔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저는 이번에 새롭게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3: 아멘.
2: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남편이 오늘 위암 수술을 받습니다. 저는 기적처럼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더불어 두 자녀들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의 첫 열매인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네, 귀한 기도 제목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남편의 위암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한 명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의 남편분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하나님, 위암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함께 하심을,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 성도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남편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 남편에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예수님께서 친히 얹어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사분들의 손을 붙들어서 하나님 가장 탁월한 치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 회복기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시되 하나님 남편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심령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니 하나님 위함에, 하나님 치료에 하나님 어려운 난관일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장애물들과 넘지 못한 고난의 산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두 자녀들도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3: 하나님 가정의 첫 열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가정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옵나니 그 입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환경을 붙들어 주시어서 마음에 하나님 좋은 옥토를 남편분과 자녀분들이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아멘. 또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에게 천국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실 때 웃으시며 천국으로 이사 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 번의 위기를 넘어 요양병원에 지금 계십니다. 사연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3: 하나님, 시어머니를 위하여 며느리가 딸의 심령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고 보니 천국 소망처럼 좋은 게 없어
2: 주님.
3: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 소망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요양원에 계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나의 하나님으로 시어머니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0: 원하옵나니 그리하여서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날 가족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어머니가 긴 여생을 살아오면서 하느님 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하느님 그때보다 하느님 그때마다 하느님 이루어지 못하여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 심령에 예수님 찾아가 주시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신 하나님, 천국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시어머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여러 번의 위기를 하나님 넘으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그 코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병상에서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며느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 나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어머니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얻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광주 극동방송에서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광주 극동방송 운영위원회가 여수로 원데이 수련회를 갑니다. 모든 일정에 먼저 앞서가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기쁨과 감사, 성령 충만한 교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수련회로 인해 극동방송 사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동역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회, 하나님, 방송국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원데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함께함의 기쁨이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우리 운영위원회 분들을 통하여 극동방송의 풍성이 일어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일에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그 심령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방송국을 향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소명을 분명히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운영위회 이후에 극동방송에 더욱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심들이 뜨겁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지시는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어떤 치료도 거부하시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로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큰 은혜 주셔서 몸과 마음의 질환들이 고침받아 후손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으로 마지막 시간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하나님, 어머니의 치매로 하나님 너무나도 가족들의 마음과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를 아버지. 거부하여서 하나님 자손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수고하신 어머니를 향하여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1: 주님.
0: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 하느님 온 가족이 효도함이

0: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을 기회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부모님을 향한 진정한 효도가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심령에 여호와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혼란스러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찬송을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배드렸던 그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마음의 평안에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고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오셨는데 하나님 남은 그 기간에도 하나님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그 존경과 사랑을 보기를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어머니와 효도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가 가족들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하나님 어머니는 존경스러운 모습을 가족들을 향하여 온전히 이루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정의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삶과 하나님 그 가정의 가문에 뜨겁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올라왔습니다. 6307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큰아들 김민국 28세 지질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공무원 시험이 9월 12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세우시던지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3364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외손녀 딸이 플루트를 하는데요, 작년에 한예종 실기시험 수시 2차에 떨어져 1년 재수하고 지금 입시생입니다. 한예종 실기시험 1차가 9월 15일에 있고 1차 합격해야 2차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0: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길을 여호와께서 아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큰아들 김민국 형제가 붙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의 전공, 하나님 아버지의 시험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지혜 그는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제까지 공부한 것에 탁월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1: 아멘.
0: 9월 12일 시험 현장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디에 세우든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붙들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아드님이 하나님 아버지여 공무원에 하나님 나의 삶의 직업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목적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리옵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그 비전이 되어 비전 붙들고 이 땅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합격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3364 우리 하나님 성도님, 하나님 손녀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플룻을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1년간 다시 한번 시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그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술적 감각과 하나님 아버지여 연주하는 능력을 아버지여
1: 아멘.
0: 강력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아름다운 연주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하나님 9월 15일 하나님 1차 시험에 합격하게 하여 주시고 2차 시험에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아버지께 주신 은혜에 붙들려 아름다운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따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 이상 가운데 이르는

0: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아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구역 식구인데 한때는 가까웠던 관계였지만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은 참 어색한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의 부담으로 그 집사님이 자꾸 떠오릅니다. 먼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편해지고 그 집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일한 마음으로 집사님의 마음도 평안 주시고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데
1: 주님.
0: 하나님 사랑하여서 함께하였는데 우리의 말이 서툴기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나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되는 마음의 상처가 있기에 하나님 때로 이렇게 어색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그러나 진심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리옵나니 하나님께서 내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데 아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 집사님도 함께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사옵나니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서로의 마음이 하나님 통하여 서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그네로 하나님 관계의 회복의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아멘. 3729님 딸과 남편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주님, 우리 딸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해 주시고 임신 30주에 자궁 수축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산모와 태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딸 잘 견뎌서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제 남편 반달 연골 수술을 통해 치료해 주시고 또 저의 불면증과 만성 변비도 치료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찬양의 은혜도 다시 회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0: 하나님,
1: 주님.
0: 딸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그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여 은혜 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따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기도하는 손길마다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임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산모와 태아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 생명 건강하게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어머니의 기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 따님 하나님 남편의 하나님 사위에 하나님 아버지 수술 중에 있는데 아버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아내는 불면증과 하나님 아버지 변비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되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1: 아버지.
0: 나는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1: 주님.
0: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곳마다 문제 상황마다 하나님 서로 얹어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마음이 아파 가슴이 아픈 신체의 부위마다 문제를 해결을 바라보고 저 하늘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한 라파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DC의 승리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요한 샬롬의 평화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이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또한 이 스튜디오에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오늘 소망의 기도는 광주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드립니다.
0: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회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입니다. 회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맨 처음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복음의 시초는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가 없었더라면 복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므로 복음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회개의 기본은 자기발견입니다. 자기발견은 대상에 따라 다르며 상대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자기발견의 척도가 다르며 수준이 다릅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포지션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발견은

발견을 통하여 상대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되며 자기 수준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라는 대상의 언어와 행위, 능력과 권위를 알게 되는 순간 비교 대상으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자기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도 알게 되며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인간의 회개는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회개해야 할 상대는 하나님입니다. 생사의 주관자라는 점에서 거절도 안 되고 불순종도 안 됩니다. 회개는 당연한 것이며 도리어 과분하게 여겨야 할 감사거리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죄인이며 정녕 죽어야 할 죄인에게 살려줄 테니까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명령일까요? 아니면 부탁일까요? 아니면 통사정일까요? 왕 되신 분으로서는 명령입니다. 친구로서는 부탁입니다. 아버지로서는 통사정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신앙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전능자요 절대자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권자가 되어 우리 방식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어 더러운 죄를 씻어줘서라도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믿어진다면 감사와 감격과 고마움과 기쁨으로라도 그까지 죄를 내던져버리고 주님께 기꺼이 회개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마치 수도관에서 수돗물이 흘러나오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에서 원수가 대형 수도관을 통하여 정수시설을 거쳐 먼 거리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중간중간에 지선 수도관을 통하여 각 가정으로 작은 수도관이 연결되어 주방 수도꼭지로 흘러나옵니다. 중간에 수도관이 녹이 슬었다면 반드시 녹물이 섞여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전하게 그 복음이 내 인생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일 때 나는 죽어도 예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 보혈 복음, 회개 복음, 부활 복음, 두 날개 복음, 또한 재림 복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적 갈증이 해소되며 주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너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래입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제자들도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 말씀은 너 지금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니? 너 지금 무엇 때문에 영원한 죽음을 맛볼 것 같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돌아와 돌이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끊임없이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께 의지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라는 아주 절실하고도 절절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주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조명하고 계십니다.

0: 주신 성경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조명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신랑이며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천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집요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 회개이며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신부단장 되어서 곧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면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한 자만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회개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 황규승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5-0691번, 062-575-0691번, 찬송하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세광교회 주광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1: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창조의 목적이 심히도 아름답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기에 창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나라는 분열되고 가정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외면하며 인간 중심이라는 미명 아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이 성도를 제자로 세우며 이 땅의 교회를 이룰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옵나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정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에 이르기까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도 전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성경교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 대홍수로 1,300여 명이 숨지고 한국인 9명을 비롯해 5,600여 명이 실종된 가운데 한국교회가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에 나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구호자금 10만 달러 지원과 함께 피해 복구 모금을 시작했고 한국기독교장로회도 긴급 지원 헌금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안산제일교회와 산성교회, 중앙루터교회, 세무단교회 등도 특별 헌금을 추진 중이며 성남만나교회는 지난달 30일 모금한 1억 6,700여만 원을 월드휴먼브릿지에 전달했습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기도와 사랑의 실천이 네팔 이웃에게 실제적인 위로와 희망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지도부가 어제 대표회장단 회의를 열고 정관 개정과 정기총회 일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회장단은 공동대표회장제 전환 정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 상임회장단 회의에 보고한 뒤 오는 12월 4일 열리는 정기총회 현장 토론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세법 관련 공청회에서 한교총은 해외 선교비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며 시행령 적용 유예와 정부 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서헌재 한교총 세정대책위원장은 한국교회가 해외 선교비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는 19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이은혜, 지소연 등 기독 국가대표 선수 7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에 앞서 한국올림픽선교회와 국가대표선수촌 기독신우회는 최근 충북진천 국가대표선수촌 교회에서 선수단 파송 및 필생기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병기 목사는 메달의 색깔이 아닌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며 담대히 완주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올림픽선교회 황승택 사무총장 등 사역자들은 현지에서 선수들의 영적 돌봄과 선교의 전략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탁구 국가대표 이은혜 선수를 비롯한 기독선수단은 기도와 응원에 힘입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기도 안양 언약감리교회가 최근 2026 안양시 건축문화상 아름다운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융창지구 재개발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되어 2024년 1월 입당한 언약감리교회는 전형적인 종교시설의 모습을 벗어나 동네 도서관처럼 친근한 모습으로 설계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정축건축연구소가 설계하고 지우종합건설이 시공한 교회 건물은 200석 규모의 본당과 로비, 도서관 등을 성도와 주민이 함께 교제하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철 언약감리교회 담임 목사는 이번 대상 수상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고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목회적 고민의 결실이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순수 신장 기증인이자 생명 나눔 운동의 선구자인 박진탁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 명예이사장이 어제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박진탁 명예이사장은 1991년 타인을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신장을 기증한 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를 창립해 평생을 생명 나눔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2000년 장기이식법 제정과 2007년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 희망표시 도입을 이끌며 장기기증 문화에 기틀을 세웠고 마지막 순간에도 의학 발전을 위해 고려대 의과대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0일 오전 11시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광주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를 이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문예정입니다. FE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후 온 땅의 짙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자리에서 기록된 눈물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죄를 멈추라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외면했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세상의 부귀와 이방의 권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본문 바로 앞절에서 저자는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절규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날 때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주하게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줄 힘 있는 사람을 찾아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우리 마음을 압도하는 거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세상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복받치는 심정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애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무게 앞에 떨고 있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온전한 사랑으로 내 안의 모든 공포를 내쫓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 영혼의 방패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소리내어 부르며 굳건히 서야 합니다.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타인을 용서할 힘을 주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길 위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갈이 광야의 구덩이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당신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며 사망의 굶주림 속에서 반드시 건져내어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가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극동방송과 함께 함께해요.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위해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 동산에 살고 있는 배은주 집사입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오산에 있는 오산 성결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배은주 집사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소개로 시작합니다.

0: 정말 이 시대 귀한 종으로 정말 쓰임받고 계시는 우리 진상만 목사님이 침묵하고 계시고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찾아보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메시지가 첫사랑이 뜨거움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각성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너무 많이 전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아시는 주변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를 아는 성도님들이 천연기념물 같은 교회다. 대형 교회들처럼 크진 않지만 개미군단처럼 주의 일을 행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늘 나가면 자랑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늘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또 국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한번 이렇게 알리게 돼서 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목사님 사모님께 또 한 번 더 감사드리게 됩니다.
1: 모태신앙이신 배은주 집사님은 결혼 후 신앙생활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확신하고 더욱 감사합니다.
0: 저희 친정 쪽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서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평상시에 학생들이 학교 가듯이 주일날에는 당연히 교회 다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결혼을 이제 안 믿는 집안,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갈급함이 생겼고 그동안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했었던 건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정말 강하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남편도 장교로 근생활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셨다는데 다 포기를 하셨대요. 자기에게 지금 전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저희 목사님을 만나고서는 이런 목사님들 계시구나. 자기는 여태 목사님들은 종교이니까 제 마음을 들지 않았는데 뭐 이런 목사님이라면 당신의 신앙생활을 내가 존중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남편도 인정해주는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 신앙생활도 좀 남편에게 인정받고 좀 편안하게 시작하게 됐어요.
1: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즐겨하는 배운주 집사님은 극동방송이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0: 그 출퇴근하는 길에 항상 극동방송을 듣고 다녔고 그리고 집에서 있을 때도 극동방송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됐고 누구 소개는 아니었고요. 제가 말씀과 이렇게 찬양을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서 출퇴근 시간이 딱 좋아서 그 시간에 극동방송을 이제 즐겨 듣게 됐죠. 그래서 혼자 그 차 안에서 출퇴근 길에 부흥회를 하고 다녔어요. 이번에 근무지 학교가 조금 먼 거리로 가게 됐는데요. 한 4, 50분 거리가 되는데 아침에 말씀 좋은 아침 하면서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출근 시간이 늘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고요.
1: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시죠. 극동방송이 그 통로가 됩니다.
0: 방송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잔잔한 그런 마음의 감동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이렇게 음성으로 들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그런 마음을 많이 사모했었는데 보통 방송을 이렇게 늘 가까이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울려와서 아, 보통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극동방송도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한 방송이었고 그래서 주변에 또 많이 저도 전화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게 또 되고 그렇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들으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전파 선교 헌금을 예물로 드립니다.
0: 제가 주일날 저희가 이제 예배를 하면 항상 예배 드릴 때 예물도 하나의 예배 순서기 때문에 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하다. 목사님께 그렇게 저희가 신앙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극동방송도 매일매일 드리는 아침 예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그냥 듣는다는 게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헌금의 형식으로라도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이름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저 교회를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서 교회 이름으로도 전파 선교사를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전파 선교사를 또 이렇게 계속 하게 됐습니다.

0: 아,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남편 진짜 씨 가난 치료하면서 정말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하나도 아닌 게 없어요. 지금까지 치료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님을 함께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의 반석에서 든든히 서가는 가정으로 정말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으로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남편 김성훈 씨 정말 정말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딸들 사랑하는 지혜야. 엄마가 늘 걱정이 앞서서 너를 이렇게 힘들게 바라보나 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지유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게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게 됐어. 또 우리 사랑하는 큰딸 수민이도 외국에 손자 입시 치르고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지금 집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펼쳐질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계획을 따라 순정하면서 잘 살아가길 바래요.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전파 선교사 배은주 집사님의 이 간절한 소원을 위해 우리 방송 가족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9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작년쯤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의 도심을 중심으로 푸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고도 하는데요. 푸들 한 마리에 100달러면 살 수가 있다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푸들을 데리고 산책하는 모습 자체가 잘 사는 집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거죠. 일부 가정에서는 밥을 먹을 때 푸들에게도 밥상 음식을 덜어줄 정도로 집안에서 그렇게 함께 생활한다고 합니다. 다만 반려견을 키우는 건 괜찮아도 옷을 입히거나 목줄을 화려하게 꾸미면 비사회주의적인 모습이라면서 단속하기도 한다죠.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 헤매인다라는 북한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과 너무나 대비되는 이야기라서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죠. 이렇게 정상국가의 모습을 표방하면서도 그저 위화감만 커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쌓아지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해피데이에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복음 통일이 얼른 올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한 줄도 좋습니다.

북한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한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8383님 출석 인사 주셨고요. 여기는 광양입니다. 오늘도 하루속히 복음통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2483님 출석해 주셨어요. 평화 가운데 평안 가운데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9727님의 기도도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한 줄 한 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출석 인사로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샵 1069번 여기서 무엇하며 듣고 있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좋고요. 북한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세상 일이 바쁘거나 낙심될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다가도 북한 주민들의 이 상황을 듣게 되면 정신 차리고 중보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북한의 주민들을 그 형제와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소망합니다. 아, 651님 우리 오랜 시간 OFP데이랑 또 함께 해주신 애청자 분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구하고 두드림이 있을 때 반응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겠죠. 6551님께 오늘의 출석 인사 선물 첫 번째 그 선물을 함께 나누고요. 부천에서도 또 와주셨네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장 가면서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방송 듣고 있어요. 0579님 샬롬 하셨는데 가시는 길도 다시 직장으로 가시는 건지 아니면 집으로 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북녘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과 계획이 꼭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1634님 이렇게 일부러 북한의 그 북쪽을 바라보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북한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는 저희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출석 인사, 여러분이 계신 지역, 그리고 신청 찬송, 축하 사연들 또 기다리고 있지만 OFP데이에서는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뼘 차이를 만나보고 있죠. 한뼘 차이 도전해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찬양 후에 오늘의 한뼘 차이까지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자의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제주에서 늘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4162님. 그리고 부산에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출석해 주신 7756님, 수원에서 오신 0487님. 오늘의 한뼘 차이, 또 출석 인사에 이어서 함께 도전해 주실 거죠. 앞서 오프닝에서 북한 일부 대도시에서 푸들이 꽤나 인기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푸들이라는 단어는 이 독일어 표현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보통 고유어로 순 우리말로 다 바꿔서 표현하잖아요. 대부분의 단어를. 그래서 북한에서는 푸들을 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고수머리개, 고수머리,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우리 채팅

참여하고 계신데 앱에서도 1번 아니면 2번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오답은 만약에 제가 이 푸드를 바꾼다면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해서 그냥 바로 쓴 오답이에요. 고수머리개, 구름머리개. 그래서 처음에 저 이 푸드를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이게 왜 저희가 흔히 아는 이거는 그런 뭐 푸드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또 동료분들과 나누니까 아 이게 곱슬머리라서 그런가? 라고 하시더라고요. 곱슬곱슬하잖아요. 푸들의 털이 곱슬곱슬해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정답을 보내주신 1, 2, 3등의 요 세 분이 다 오답을 보내주셨네요. 좀 그럴싸한 답이긴 했죠. 고수머리개일까요? 구름머리개일까요? 원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8952님 힌트를 저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인천에서도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8489님도 우리 8489님은 1번을 도전을 해주셨고요. 이게 저희한테 좀 익숙한 단어라서 그런지 초반이라 그런지 왜 이렇게 오답이 많죠? 꼽슬꼽슬한 이 푸들을 북한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푸들이라는 표현도 너무 귀엽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 통일되고 왕래하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하면 이런 단어가 익숙해질 때가 오겠죠. 그리고 순우리말이라서 우리의 입에 더 잘 붙을 수도 있어요. 푸들이 북한에서는 뭐라고 표현될까요?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오늘도 언젠가 주님 안에서 서로 마주하며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나눌 그날을 꿈꾸면서 남한에 첫 발을 내디딘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또 새로운 자매님과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봅니다. 오늘은 함경도에서 온 드보라 자매님 함께 하는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드보라입니다.
1: 함경도 청진에서 이곳에 정착한 지 지금 그러면은 2개월 차가 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북한에서 청진에서 계속 지내시다가 강을 건너신 거죠?
0: 네, 맞아요. 네.
1: 집사님의 기억 속에 고향 청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0: 우리 청진은

0: 어머, 저 바닷가 옆에거든요, 우리 천진이. 그 바닷가 거기 가면 엄청 엄청 좋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그 고향을 이렇게 그려볼 때, 그 바닷가 그 모습, 너무 그려보여요. 네.
1: 어디 바다에서 물놀이도 자주 하고 그러셨어요? 해변가에 또 사시면서 지냈던 청진에서 그럼 몇살 때까지 계셨던 거예요?
0: 저 25살까지 살고,
1: 네. 중국이나 어디 이제 삼국에서 머물다가 오신 거예요?
0: 중국에서 바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1: 중국에 그럼 한 10년 이상 계셨던 것 같아요?
0: 중국에서만 27년 살았어요.
1: 처음에 그렇게 강을 건너시리라 결단한 게, 그럼 25살쯤이면은 뭔가 이제 사회에 막 나와서,
0: 네, 맞아요.
1: 북한 사회에 나와서 군대 갈 수도 있고, 장마당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여러 기로들이 또 있을 텐데,
0: 맞아요.
1: 어떻게 중국에 건너가고자 결단하신 거예요?
0: 그때니까 95년도 그 권한행군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때 또 집에 아빠 엄마 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장사하면서리 또 장사도 안 됐고 이래가지고 아빠 엄마한테도 이야기는 안 하고 언니한테도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근데 중국 돈 벌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북한에서 사람 엄청 주고 큰 돈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한테 다 이야기하고 언니야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내가 벌어가지고 올게 이래가지고 제가 건너갔거든요. 강을 건넜어요.
1: 뭔가 돈을 좀더 벌어서 가족의 경제 보탬이 되고자 하고 그러면
0: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거기서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신매매로 이렇게 다 제가 파는 거지 중국에서.
1: 그럼 부모님과 인사를
0: 예,
1: 따로
0: 뭐, 테스,
1: 못하시고 건너가신
0: 네.
1: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는 어느 쪽에 사셨어요?
0: 중국 길림 창춘 쪽에,
1: 거기서는 그럼 같은 고향 분들이 몇 계시긴 하셨나요?
0: 처음에는 한몇년 거기서 98년도 갈 때는 엄청 많았어요.
1: 네.
0: 근데,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이렇게 그 잡아다가 북한으로 후송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도 거기서 정착 못하고 또 다른 데도 팔려가기도 하고 또 북한으로 후송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 거지.
1: 북송될 때마다 또 중국에서 그렇게 지내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긴장되는 하루하루를
0: 맞아요.
1: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0: 항상 그저 마음 졸이고 정말 사는 것이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띵띵띵 차 소리만 나도 무서워가지고 그저 도망치는 거예요. 어찌도 아니고 거기서 신발도 안 신고 거기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중국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0: 중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배웠어요.
1: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 이제 회화가 가능하신 거죠? 27년 동안 거기에 계셨으면은 자유롭게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또 중국,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안부 인사라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0: 你好，我是杜博拉，我是朝鲜来的，今天我们这个话听到你们都能得到祝福，得到许多恩典吧，感谢你。
1: 뭐라고 하신 건가요?
0: 안녕하세요. 저는 도보라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도보라입니다. 하나님이 또제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도 은혜를 많이 받길 바랍니다.
1: 아멘. 중국에서 20여 년을 계실 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정착한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0: 중국에서 이렇게 저를 팔았잖았어요. 팔아가지고 중국에 온지 3일 만에 하나님 복음을 받았어요. 이것도 말 이야기하자면 좀 긴데
1: 네.
0: 제가 처음 집에 이렇게 팔려왔을 때 제가 몰랐어요. 그때는 뭐 사람 팔고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온거또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라가면은 일자리 있다 이래가지고 같이 따라왔는데 정작 그 집에 도착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 지금 눈치란 게 있잖아요. 눈치도 보면 이게 지금 뭐
1: 네.
0: 일하는 덴지 일하는 안 덴지 눈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거 눈치 톡 보고 아 이게 일하는 집 아니구나 그거 지금 느꼈어요. 근데 그 밤에 잘 때도 어떤 남자와

0: 같이 그 한 방에 지금 이서 같이 자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일하는 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제가 안 잤어요. 아. 3일 동안 그 집에서 이렇게 그 사람 그 남자하고 같이 제가 그 방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 자라 하는데 제가 안 자고 어찌다 보고 이 그 이불로 이불 제 몸을 질득 감고 네. 그 속에 제가 3일 동안 그렇게 겁박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에서 아, 이 안 되겠다. 말도 안 통하지 하니까 그래도 조선 분을 청해 가지고 온 게 그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1: 그분이 오신 거예요.
0: 네, 네 우리 집에 우리 저희 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그 번역해 달라고. 난 중국말 모르니까. 네. 이 사람들도 조선말 모르니까 통하지 않으니까 조선 분을 청해 가지고 온 게 지금 그분이 예수 믿는 그분이시에요. 저는 그때는 뭐 예수가 뭐인지 하나님이 뭐인지 몰랐어요.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쭉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이 집에 팔려온 며느리다. 이 집에서 아. 돈을 주고 너를 싸가서 온 거야. 네. 라고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왕 이 집에서 온 거 먼저 중국말부터 먼저 배우고 먼저 배우라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또 왔어요. 한 3일 연거푸 왔어요. 네. 저 몰라. 그 다음날에 왔는데 책, 그때는 그때 옛날 책은 신약, 그때는 뭐 신약인지 구약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반지 신약, 구약, 하야 찬송 네. 책 이렇게 세 권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 보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누가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아. 내가 이 책을 보고 이게 하나님 책인데 하나님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너를 도와주고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어떻게 해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마태복음 그 6장 말씀 그 주기도문 저한테 제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거 이게 주기도문이지만 이게 기도다. 이걸 매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멘 이렇게까지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기도란 것도 모르고 그 어머니 이야기 해주신 대로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 그 집에서 한 석 달 있었어요. 석 달 있는 동안 그 성경을 제가 다 봤어요. 다 읽었어요.
1: 일독하신 거예요?
0: 예. 석 달 만에. 다 읽고 나서 공항국에 쳐들어온 거예요. 또 그 집에서 저 잡을라. 북한 사람이 왔다고 네. 그 동네에서 아마 지금 누가 고사질 했는가 봐요.
1: 신고를 했군요.
0: 네. 그래가 신고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공항국에서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근데 그 주변은 다 지금 조선족 그 참하는 사람이 지금 조선족이더라고요. 조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책상 위에다 놨는데 왜 이런 걸 믿느냐고 하면서 그 책을 해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거기서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지금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 번 지금 달아났어요, 그 집에서.
1: 근데 그때 공안이 쳐들어왔을 때 집사님을 데리고 가진 않았나 봐요.
0: 제가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그 집에서 또 돈 주고 저를 지금 꺼내왔어요. 아,
1: 그러셨구나.
0: 돈 주고 꺼내왔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집이.
1: 네.
0: 그때만 해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을 해도. 그래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고 벌금 내고. 네. 저를 이렇게 꺼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게서 못 산다. 근데, 남자가 저보다 6살 아래고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제가 그게 지금 눈에 안 차는가 봐요. 그때도 나이 어렸고 하니까
1: 네
0: 왜 지금 이런 사람 가문에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지금 달아났댔어요. 달아나다가도 잡혔어요. 그 집에서 잡혀다가 또 써가지고 그 가죽 획지로 또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 집에서 못 살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판 게 우리 아들 아빠네 집에다 판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때도 이제 뭐 성경책도 없고 많은 기도는 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면서리 정말 제일 인상이 남았던 게 요한복음 그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을 찍어 죽은 나사렛을 찍어 다시 살리신 그 살리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항상 그 말씀 놓고 제가 매일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

0: 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해야만이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게 사람과의 그 부딪힘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만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성장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집에서 혼자 그것도 제가 혼자 가서 기도만 책도 없고 기도만 제가 한다는 것이 아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게 제가 지나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 아 나오는 신자들한테도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와서 같이 신앙하는 것이 거기 신앙입니다. 이러거든요. 네, 혼자서는 절대 나는 그 성경책만 볼 수 있어 보고 기도하면 돼. 근데 그게 네. 아니에요. 그게 아.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교회 나와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네. 그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네. 제가 그때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그때 아. 그 가정에 엄청 많이 느꼈는데 지금 와서도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1: 그렇게 처음에는 북한에서 고난행군 시기에 사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떠난 목숨을 건 탈북의 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은혜의 여정이지만 고난의 여정을 걸어오셨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임에 참 그 고백들에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그런 은혜의 간증들에 감사하면서 함께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네.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금 가게 된 그 중국의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남한에 정착해서의 그 2개월 동안의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남한 정착 2개월 차의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도 목요일에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에 이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사냥까지 함께 했는데요. 샵 1069번으로 출석 인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편차의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엠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

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도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문자 참여도 한 뼘 차이까지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을 이렇게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뼘 차이. 그래서 정답을 나누자면 북한에서 푸드를 뭐라고 부르는지, 1번 고수머리개, 2번 구름머리개 가운데 정답은 1번 고수머리개입니다. 2번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고수머리개가 어색한 표현이죠. 이게 북한에서는 우리가 표현하는 곱슬머리를 이 고수머리라고 부른다고 해요. 고수머리. 그래서 푸드를 고수머리라고, 고수머리개라고 부르는데, 이 힌트를 들으시고는 7218님도 정정합니다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인 것 같아요 하시고,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경기도 남양주 화도에서 출첵합니다 하시면서 1번 맞춰주신 8291님도 있으시고요. 저도 방곱슬이라서 비오면 점점점 하시면서 1번 고수머리. 이 사모님, 저도 방곱슬인데 그래도 방곱슬이 참 축복받은 머리라고 하잖아요. 저희 집 구름머리개가 생각나서 정답 보내봅니다. 어릴 때는 뭉개구름이었는데 지금은 힘없이 흩날리는 구름이 되었어요. 3240님, 구름머리개도 참 어울리는 이름이죠. 근데 고수머리개라고 부른다고 해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한 분 한 분 방송 마치고요, 다 읽어서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뼘 차이 이후에 만나봤던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주님과의 만남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는 게 저도 느껴집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원하지 않는 그 여정에, 고난의 여정 후에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은혜를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어플리케이션도 한 줄도 있었어요. 오늘 나누었던 정착 이야기 인터뷰랑 오늘의 한 뼘 차이가 참 무슨 되지 않나요? 같은 체제 안에서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정반대 이야기라서 어쩌면 더 그 마음이 모순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단 한 사람을 위한 체제를 더욱 굳건케 하려는 북한 땅이,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음으로 깨어지고 복음으로 살아나는 땅이 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해피데이도 이 소망과 믿음과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북방사역국의 임지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불평하는 습관 때문에 알면서도 사로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요, 감사하려고 일부러 노력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상태고요. 마지막 4단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화된 감사가 나오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4단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 감사할 이유를 찾아내서 감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것을 먼저 보려는 사람들이고요. 긍정의 습관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의 말,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을 습관화하고 영혼 깊이 각인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향기를 날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흔히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갖는 오해 중 하나는 본문처럼 상황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그일날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문제를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 성경을 잘 적용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든 적용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일행이 말한 내용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말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내게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짓는 일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상황이 허락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힘든 상황을 이제야 끝낼 수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점에서 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였습니다.

복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이게 환절기를 지나고 또 새 계절을 맞을 때마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뭐 옷장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고 맞습니다. 넘어가는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대표님께서는 특별히 건강 팁이 나만의 어떤 지키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1: 아, 우선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이제 김일성, 김정일 건강 장수하는 그 연구소에 이제 구마하면서 연구사에 있었잖아요.
0: 네.
1: 그 저도 꽤 그 원리적으로는 지금 오래 살려면 어떻게 좋으냐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이런 걸 상식을 알더라도 실천하려면 어려운 게
0: 네.
1: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약재나 건강식품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한국은 이게 다 충분한.

0: 거예요.
1: 아.
0: 뭘 사고픈 거 찾기만 하면 다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일한 것만큼 그 돈 가지고 살려면 뭐 부담 없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 바뀔 때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환절기마다 약간 좀 병들이 와요. 왜냐하면 그 절기 맞게끔 이제 견뎌내다가 환절기 맞아요. 될 때 주의하지 않다 보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챙겨 먹는 게 한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가방에는 다양한 자기 몸에 맞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온 지가 이제 꽤 오래됐죠. 10년 다 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와서 한 몇 년 지나서부터는 계속 이제 남들이 먹는 것도 관심을 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오늘 산 오메가3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멀티비타민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네. 이제 섭생해서 우리가 일반 음식을 먹을 때 보충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건강 기능식품들은 제가 챙겨서 먹는 거죠.
1: 오늘 예고편을 아주 확실히 주셨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건강식품에 대한 오늘의 내돈내산 그럼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난 주말 오메가3 3개월분에 57,900원이 결제됐습니다. 오메가3 그리고 멀티비타민 다양한 얘기를 앞서 해주시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이 오메가3예요.
0: 네.
1: 근데 북한 주민분들에게도 오메가3라고
0: 네.
1: 하면은 이게 전달이 잘 될까요?
0: 아, 잘 모르죠. 우선 북한 주민들 자체가 건강상식이 부족해요. 한국은 TV 채널이 많은 곳 중에 건강 채널 엄청 많다 보니까
1: 그쵸.
0: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네. 분들은 누구나 의사하고 누구나 박사야. 상식이 엄청 많아요.
1: 네.
0: 근데 오메가3 하면 우리가 지금 기름 종류 중에도 보면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1: 네.
0: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산 해가지고 보통 이제 몸에 그게 콜레스테롤을 많이 이게 끼다 보니까 혈관이 인체 노화가 되는데
1: 네.
0: 근데 불포화지방산 하면 보통 식물성 지방산 혹은 우리 그 물고기의 오류에 있는 그 물고기 오류에서 나오는 기름들 그것들은 정말 이제 불포화지방산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콜레스테롤이 생기질 않아요.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름산 중에는 리놀렌산, 올레인산, 뭐 리놀산 여러 가지가 많아요.
1: 그러니까 네.
0: 그 통합해서 그런 것들을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에 좋은 기름을 우리가 오메가3 해가지고 통칭해서 이제 말한단 말이죠. 참 이게 한국에서 저는 와서 지금 그걸 떨구지 않고 먹습니다.
1: 이게 어디에 그렇게 좋은 거예요?
0: 아, 제가 지금 이 나이인데도
1: 네.
0: 전번에 이제 그 검진했잖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60이가 되는데 근데 나이가 60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을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1: 아.
0: 그러니까 그때 의사분 하시는 말씀이 혈액 건강이 지금 40대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인되는 거예요. 건강 음식을 먹을 때
1: 네.
0: 주위에 잘 먹고 이런 좋은 기능성 식품을 먹으면 기름이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손나 만지면 항상 따끈따끈한 게 이게 혈액이 잘 순환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 온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 하는 걸 느끼지 항상.
1: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앞서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가방에 자기에게 맞는
0: 네.
1: 영양제들을 많이 챙기고
0: 그렇죠, 많이
1: 다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저도 비타민C가 항상 제.
0: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1: 서랍에 있는데,
0: 네.
1: 그리고 유산균.
0: 네.
1: 다양하죠.
0: 그렇죠.
1: 근데 이렇게 영양제라는 이 개념 자체도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이 자체가 사실 생소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양제와
1: 네.
0: 북한에서 생하는 영양제가 달라요. 북한 영양제는 뭐냐면 일반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영양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음식은 충분히 먹는데 그 충분히 먹는 음식 속에 혹시 건강이 나쁜 게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그렇죠.
0: 우리 먹는 거는 영양제보다도 건강을 향상시키는 그런 건강 기능성 식품이고 북한은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음식에 섭취할 이런 일반 보통의 영양제 하면 지방, 탄수화물, 단백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이 혼합되는 뭐 콩가루라든가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이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 영양제 가루 이런 게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건강 기능성과 관련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오직 그저 평시 잘 못 먹으니까
1: 네.
0: 먹는 것 대신에 보충제로 지금 주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요.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분들은 뭔가 필수적으로

0: 먹어야 돼.
1: 그렇죠.
0: 필수 영양 성분들을 영양제라고 얘기하고.
1: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다르죠.
0: 저희는 보조적으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1: 건강 기능식품에 속하는 거죠. 우리는.
0: 아.
1: 많이 차이나죠. 그런데 이 자체는 비타민 같은 거, 그다음에 우리가 미량원소, 이제 필수 미량원소 이런 것들은
0: 네.
1: 일반 식품 많이 좋은 거 먹더라도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게 우리가 아이오니드가 있고 각종 여러 이제 불소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양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북한에서 말하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죠.
0: 그러면은 여기서 대표님이 처음 정착해서 살았을 때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돈이 좀 제 생각에는 저였으면 돈이 되게 아까웠을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북한에서부터 공부해서 알잖아요. 생물학 네. 분야고. 그래서 제가 와서 여기서 또 건강기능사 자격을 또 땄어요. 건강, 그 건강관리사 또 자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 따면서 공부를 더 했어요. 한국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건강기능 관련된 게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차이나게 네. 교육을 주는지도 알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차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왜 40대부터는 그렇게 몸에 꼬박꼬박 좋은 것들 챙기냐 하는 걸 생각해 봤는데 사실 그거잖아요. 혈관 자체가 사람의 노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을 관리하는데 엄청 이제 사람들 많이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0: 네.
1: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그, 예, 건강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야, 이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사모가 될 거 맞구나 하는 거 생각했죠.
0: 아, 근데 이것도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사실 생소한 개념이라서
1: 그렇죠.
0: 가격 측면에서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 아닐까? 비싸지 않을까?
1: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산 것도 마찬가지인 게
0: 네.
1: 오메가3를 그 파는 거 있잖아요. 난 분기 한 번씩 사요. 근데 분기 한 번씩 사는데 3개월분 사잖아요. 그러면 한 통에 30알이면 한 달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석 달분을 샀어요. 그러다 보면 5만 7천 원 정도면 한 달분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원이면 그래야 극성에서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많아야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일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돈 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한 시간 일해서 한 달 동안에 내 혈관을 좋게 하는 약을 먹는다 할 때는 아무런 부담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북한에서 이 약을 한 달 동안 그것을 판다고 하면 한 달 울고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0: 네.
1: 그러니까 제가 대비로 태어나면 내가 한국에서 사는 한 시간이 북한 주민 한 달 동안 사는 것보다 나는 더 가치 있게 사는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죠.
0: 근데 저희가 항상 뭐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지만
1: 네.
0: 이게 아유 어떻게 그래 이게 뭐 일을 하기까지 그 자리를 얻기까지 그 한 시간을 일하기까지 채워지는 조건이 많겠지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그 정부에서 2027년부터는 한 시간에 최소 1,700원으로
1: 그걸 또 올랐죠 그러니까.
0: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700원 한 시간을 일했을 때 1,700원을 주지 않으면 그 업장이 그 매장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리고 내가 어디든 지원을 해도 사실은 지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개념으로
1: 네.
0: 몇 시간 일하겠습니다라는 걸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일했을 때
1: 그렇죠.
0: 나의 한 달에 오메가3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대단하죠. 그게 사실 보면. 그러니까 와. 부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부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0: 네.
1: 내 돈에 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
0: 그래서 오늘도 이 내 돈에 산을 또 준비해 주시면서 특별히 건강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시면서 네.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4장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0: 아멘. 아멘.
1: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0: 네.
1: 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혼에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으로서는 영양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영적인 그 가르침을 우리가 더 깨닫으면 자기의 몸과 관리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지혜가 생기고요. 참 저는 이제 이 성경 말씀 속에 항상 진리가 있는 이유가 이 말씀만 우리가 양심

0: 식으로 받아들이면 네. 그 양식 그대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 가치보다 더 정말 활력이 있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 저희가 오메가3 뭐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그보다 정말 비할 바 없는 건강 식품이 말씀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렇게 몸이 더 건강해지는 주님의 은혜까지 구하면서 분격해 있는 주민 여러분, 지금 저희가 당장 오메가3를 보내드릴 순 없지만 그보다 더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내 돈 내 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 돈 내 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의 번외편을 아시나요? 어느 날 호랑이가 토끼와 거북이에게 산 정상까지 달리기 시합을 제안합니다. 토끼는 승리를 확신하며 산 중턱까지 빠르게 달려가 낮잠을 잤고요.

길에 보았던 꽃들의 이름을 대시오. 자, 앞만 보고 달리느라 주변을 둘러보지 못한 토끼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천천히 걸어오며 길가에 핀 들꽃들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던 거북이는요, 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상세히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그저 앞만 보고 혼자 달려가는 경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일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웃을 만나게 하셨는데요. 자, 오늘 하루 속도와 경쟁에 매여 주변을 놓치기보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따뜻한 오후이길 소망해봅니다. 자, 함께 드라이브 할 준비 되셨죠? 첫 찬양 송정미, BMK, 강명식, 김현철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면 이 말씀 두 구절이 생각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떨어지면 하나가 그의 동무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어 떨어지고 일으켜 세울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토끼와 거북이 번외편 이야기를 통해서요. 그래,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가는 것, 잘 가는 것, 같이 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에게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하게 나오는 모습이겠죠. 자, 오늘도 오후 3시 저와 또 극동방송과 주님과 함께 드라이브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자, 이번 주부터 3시 드라이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3시 드라이브 출석 퀴즈가 있는데요. 함께 풀어볼까요? 자, 성경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요나단, 룻과 보아스, 선한 사마리아인 등. 자, 그 중에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으며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역의 길을 열어준 초대교회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복이 있습니다. 1. 바나나, 2. 바나바, 3. 아볼로. 3시 드라이브 출석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바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 한 명이죠. 바울을 신뢰하고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이 사역의 길을 열어준 초대교회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밭을 팔아서 교회를 도운 격려의 사람인데요. 1. 바나나, 2. 바나바, 3. 아볼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아.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해 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의 아무 이야기, 모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1. 바나나, 2. 바나바, 3. 아볼로. 과연 누구일까요?

박신화 콰이어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함께 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직원 찾을 때 한 직원분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게 필요하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조금 더 사랑하고 또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섬기는 삶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평안한 오후 또 은혜가 풍성한 오후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셋이 드라이브 출석 퀴즈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했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한 명,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고요. 밭을 팔아서 교회를 도운 격려의 사람.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죠. 바울을 신뢰하고 또 사도들에게 소개해서 사역의 길을 열어준 초대교회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바나나, 2번 바나바, 3번 아볼로. 자, 6262번님 파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8006번님 바나나? 자, 세수 한번 하고 오셔서 다시 한번 맞춰주시고요. 자, 보기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1. 바나나, 2. 바나바, 3. 아볼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자, 출석하는 방법입니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출석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 하며 방송 듣고 계시는지 또 나눠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송 있으시면 나눠주시고요.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나나일까요? 바나바일까요? 아볼로일까요? 플레이트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도 귀한 내용으로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묘엔스구루 사사키 히나 마나코 지에미 공저 좋은 사람 도감을 하나님께 드리며 당신도 좋은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사람 도감은 마치 식물학자가 들꽃을 채집하듯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100명의 좋은 사람을 발견하여 그 향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의 원본을 전시한 너무 착하냐나 저는 누적 관람객 30만 명을 기록했으며 쇼폼 영상으로 1억 뷰 이상의 조회수를 달성하며 일본 내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이 책이 발견한 좋은 사람은 거창한 영웅이 아닙니다. 직장, 학교에서, 취미, 놀이활동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 밥 먹을 때 만나는, 생활하며 만나는 좋은 사람 등 네 개의 파트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온기를 전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회사 화상회의에서 아무도 켜기 꺼려하는 카메라를 가장 먼저 켜서 분위기를 풀어주는 동료, 매달 초 사무실 벽걸이 달력을 찢어 교체해주는 직원, 바빠도 누가 말을 걸면 손부터 멈추고 들어주는 다정한 선배, 새로운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친절한 직원이 있습니다. 취미 모임이나 놀이 현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때 최대한 소리가 나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 생일 파티에서 남들보다 더 신나게 박수를 쳐서 분위기를 도두는 친구, 식사 자리에 함께할 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자진해서 고기를 구워 나누어주는 동료,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새 숟가락을 가져다주는 사람, 먹다 남은 탄 고기를 자기 접시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착한 이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지하철에서 발을 밟혔을 때 미안합니다 하고 오히려 사과하는 사람, 길 모퉁이에 떨어진 장갑을 주인이 찾기 쉽게 가드레일 위에 올려두는 손길,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사람, 심지어는 화분 식물에게 오늘 물 맛있지? 하고 말을 붙이는 할머니, 인공지능에게까지 고마워요 라고 인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좋고 선한 일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처럼 극적이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새벽 이슬처럼 작고 은은하게 우리 일상을 적시는 그 무엇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눈, 작은 친절을 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좋은 사람 도감을 읽으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책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때입니다. 책을 넘기다 보면 아, 이건 내 이야기야 하는 장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을 걸어오는 동료를 위해 귀에서 이어폰을 빼는 나의 모습, 회식 자리에서 기꺼이 고기를 굽는 역할을 자처했고 친구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여주던 나의 미소, 나의 이런 모습들이 책 속에서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소개되는 것을 발견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좋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작은 실천에서부터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작은 친절과 배려 하나하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시는 계명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자, 방금 인문학을 하나님께 들으신 내용 다시 듣거나 또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인문학이라고 세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작은 친절, 또 작은 배려, 작은 섬김 하나가 말씀을 실천하는 시작이다 라는 말씀이 참 와닿는데요. 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묵상하며 샵 0153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헤리티지가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문자지 번호 2500번님 당연히 이 사람이죠 라고 하시면서 출석해 주셨고요. 5503번님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 완료해 주셨습니다. 8006번님 정답 빼고 다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출석 퀴즈 정답은요. 2번 바나바였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중에 1022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성령이 충만

순하고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나처럼 바나바처럼 바나나 아니죠 바나바처럼 오늘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조금 더 따뜻한 하루 조금 더 착한 오후 보내시길요. 오늘도 3시 드라이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0: 경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1: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0: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만원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을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좋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예수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이것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느부갓네살이 바빌로니아 왕이 된 첫 해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에 관해 받은 말씀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난 23년 동안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나는 유다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13년째 되는 해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전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거듭해서 보내셨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 각 사람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나쁜 짓을 그만두어라. 그래야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은 옛적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 땅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렸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북쪽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오겠다. 그들을 데려와 유다 땅을 비롯하여 그곳에 사는 사람들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들까지 치게 하겠다. 내가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영원히 폐허로 남게 하겠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폐허가 된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맷돌질하는 소리도 그치게 하겠으며 등불 빛도 없애버리겠다.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를 벌하겠다. 내가 악한 일을 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영원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내가 그 땅에 선포한 무서운 일들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으로 모두 이 책에 기록돼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도 결국에는 여러 나라와 많은 큰 왕들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내 백성에게 행한 것만큼 그들에게 벌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온 나라에 보내니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이것을 마신 뒤에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미친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나라에 가서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나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 온 마을들에게 그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또 유다의 왕과 신하들에게도 마시게 했다. 그러자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으며 비웃고 저주했다. 오늘날 보는 모습 그대로 된 것이다. 나는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도 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 이집트에 사는 모든 외국인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들, 곧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의 왕들, 그리고 아스돗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 바다 건너 멀리 떨어진 섬의 모든 왕들,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백성,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광야에 서로 섞여 사는 모든 족속의 왕들, 시므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북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위치해 있는 땅의 모든 왕들도 그 잔을 마시게 했다. 땅 위에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여호와의 진노의 잔을 주었으며 바빌로니아 왕은 마지막으로 그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진노의 잔을 마셔라. 너희는 취하고 토하리라. 쓰러져서 일어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전쟁을 일으켜 너희를 죽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려 하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한다. 보아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이미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세계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외치시고 거룩한 성전에서 소리를 내신다. 그의 땅을 향해 외치시니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를 밟는 사람처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내신다. 이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니 여호와께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악한 사람을 칼로 죽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곧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재앙이 퍼질 것이니 마치 세찬 폭풍처럼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그때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호와의 심판을 받은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시체들을 거두어 묻어줄 사람도 없이 그들은 거름덩이처럼 땅 위에 뒹굴게 될 것이다. 너희 지도자들아 울어라, 크게 울부짖어라. 백성의 지도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어라. 너희가 죽임을 당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한때는 귀중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깨진 항아리 조각처럼 곳곳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지도자들은 숨을 곳도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신하들은 아무데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그 평화롭던 목장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그 우리에서 나오셨다.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 때문에,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방송 채널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0: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선은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은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승리로 가는 과정의 십자가 나귀에서 백마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에는 이런 복을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요. 그곳에서 남과 여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만남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흐름이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는 걸 보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꿈꾼 건 혼인잔치가 아니었을까? 에덴은 어찌 보면 혼인잔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사단이 개입하면서 무너져갑니다. 사단은 여자를 유혹하고요. 그 유혹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 열매만 먹지 말고 말씀 밖에 있는 열매도 먹으라는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 금하신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혼인잔치의 위기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무너진 관계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하나 극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 혼인잔치의 위기를 극복하는 사건을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첫 표적이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첫이라는 말을 first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케 세메이온, 아르케라는 말은 본질, 근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메이온은 이정표, 안내판, 신호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정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떡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내 피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우리의 무너진 관계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류가 누려야 할 혼인잔치의 복된 관계를 예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떡이 되시고 포도주가 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계시록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혼인잔치의 회복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에덴에서는 사단이 개입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밖에 열매를 먹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아르켄 세메이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인류의 죄를 사하는 열매로 주십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진 그 생명나무가 어디에서 다시 회복되는가? 요한 계시록을 보면 그 당시에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해라. 가이사르 퀴리오스를 강요할 때 예수스 퀴리오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가 주이다.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만난 게 무엇인가? 구약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났다고 하면 이제 신약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만난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는 그 믿음, 그게 바로 흰옷입니다. 흰옷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겁니다.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길 원하는데요. 이들은 누구인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의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고 다른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를 말하지만 성경은 시대별 구원자 말하지 않습니다. 시대별 선지자는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른 이름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요. 본문을 보면서 뒤에 또 전쟁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소 의아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전에 바벨론 심판이 있고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졌는데 뒤에 또 무슨 전쟁이야? 요한 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시간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고 그 소아시아의 교회 상태를 진단하는 게 계시록 2, 3장의 내용입니다. 4장은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자신이 본 것을 증거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가? 2장, 3장 소아시아 교회가 겪는 삶의 현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게 4장 이후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로마가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황제를 신격화할 때 그 신격화를 거절하고 예수를 주로 신실하게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니까 그들이 이긴 자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계시록은 로마를 음녀, 짐승,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예수를 약화시키고 황제를 주로 신격화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말씀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가르치는 대상, 해석해 주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그 세력은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는 모든 세력은 요한 계시록의 메시지와 본질적으로 충돌합니다. 요한 계시록은 분명히 예수가 주이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백마를 타시고 바벨론을 멸하십니다. 또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이 백마를 타고 예수의 승리하심에 동참을 합니다. 예수의 두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분이고 또 하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모두 다 승리로 향합니다. 승리로 향하는

과정을 보면 예수의 두 모습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백마를 타고 바빌론을 멸하시는데 이것은 승리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보면 나귀가 있고 백마가 있습니다. 나귀와 백마는 모두 다 승리와 연관되는데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고대 문화를 보면 왕은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에 입성을 하고 이때 말을 탑니다. 말은 힘과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는 게 아니라 왜 나귀를 타시는 것일까? 스가랴 선지자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는 겸손을 의미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의 과정에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기실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 교만해집니다. 승리의 입성을 예수님 하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면서 찬송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예수님을 응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승리의 입성을 할 때 응원하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은 서로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힘과 위로를 경험하는데요. 사역의 현장을 보면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어떤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한켠에서는 예수를 보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야.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시골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사람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놈이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를 경험합니다.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만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응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위로와 격려에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라 실은 멸시와 조롱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승부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사건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사건에서 내 마음의 반응을 만나는 겁니다. 반응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나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도

호구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과 디딤돌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반응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조롱하는 사람 만난다, 응원하는 사람 만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승리로 가는 삶의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겸손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내 삶의 방향에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승리하길 원하시면 마음의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낮아짐 겸손입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건 승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에 입성을 하시고요.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승리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를 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지도자는 많이 보았는데 나귀를 탄 지도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도 백두산을 배경으로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단에서 커다란 종교 행사를 하면 그 지도자가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고 그 이미지가 그 공동체 안에서 승리자로 많이 회자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마를 탄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정치에서는 절대 권력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종교에서는 자기 자신이 이긴 자, 승리자, 신격화도 연결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를 약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신실하게 끝까지 고백했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가 주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다. 이 믿음을 진심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고백하면 내가 상황을 이길 수 없을 때 고백한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따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순서를 보면 나귀를 통해서 백마로 갑니다. 과정의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나귀라는 그 과정을 없애고

엄마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백마로 가는 과정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과정이 있는 사람과 과정이 생략된 사람은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과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대로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는데 감당하는 현장을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많은 유혹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한 두 가지 음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쓸개탄 포도주입니다. 이 쓸개를 탄 포도주는 우리의 몸이 고통을 당할 때 마취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쓸개탄 포도주는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죽음에 직면했을 때 목마르다 하시고 식초를 탄 포도주를 입에 대십니다. 식초를 탄 신포도주는 정신을 회복시키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집중하신 게 무엇인가? 쓸개탄 포도주, 그걸 거절했다는 건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신포도주를 들이키셨다는 건 사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과정의 십자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가야 하고, 또 감당하는 현장에서 내려오라는 말이 있을 때, 그 유혹을 이겨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에 집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를 때 경험하는 게 승리하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사명에 집중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보호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백마를 타는데요. 그 전쟁의 현장에서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싸우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의 검으로 바빌론의 세력을 다 무찌를 때 믿는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흰옷과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하신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따라갈 때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 힘을 빼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0: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선운지하차도 옆에 위치한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8611-6667번 선운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들 믿음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서 이 실상은 본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광을 믿고 이 땅에 낳고 천하게 오신 것은 나 때문에 오셨다, 내 죄인이 때문에 이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음은 그때 보지 않았단 말이야. 보지 아니한 것을 보는 것처럼 말씀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 보고? 우리들 보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걸 믿지 않으면 다 가짜야. 어떻게 십자가를 믿어? 어떻게 부활을 믿어? 승천하고 재림할 걸 어떻게 믿어?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셨다는 죄의 속성의 본질을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느냐 이거요. 그거를 확실히 갖는다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예요. 신학자들 도전 받으셔. 당신들도 지금 무릎 꿇고 철야해 보셔. 성령이 임하면 많은 지식이 충분한 것이 말씀하셔서 가슴이 뒤에서 통곡을 해보여.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성경을 증거를 의지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황이 성 베드로의 대성당의 신축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면제부. 나는 목회를 안 해봐서 난 잘 모르겠으나

0: 교회지면서 거짓말 시키면서 돈 뜯는 목사 그거 못 쓰는겨. 이 면죄부 똑같은 거요. 507년에 그런 면죄부로 인해서 개혁이 운동이 일어난 거요. 루터가 먼저 얘기한 거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영적 회개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돈을 주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확산되어서 우리가 지은 우리 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제, 신부님 앞에서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을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고해 성사한다고 해서 그래 세계에서 너 용서해준다. 돈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모두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직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 교리적으로 잘못된 이 부패된 507년 전에 그 부패된 성직자의 실상이 오늘날 세계적인 우리 저를 포함해 성직자들이 이런 범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 아까 얘기했던 교황이 있고 성경의 권위보다 인간의 전통과 교리를 강조한 거요. 교리로 인해서 막 한 거요. 부끄러운데 부끄러울 줄 모르는 이 우리 자신들이 돌이켜야 되지 않느냐.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 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본문으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어떤 유명하신 분이 사람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눈 글을 보았습니다. 똑부, 똑개, 멍부, 멍개.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면서 게으른 사람. 이 분류를 따라 우리나라의 역대 총리들을 분석해 놓은 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좋은 사람인가? 당연히 똑똑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멍부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잘 모르는데 부지런해가지고 쉬지 않고 엉뚱한 일을 벌일 수가 있다. 농약을 잘못 알고 쳤는데 부지런해가지고 새벽부터 다 쳐버렸어. 온 논에. 게을렀으면 얼마나 좋아. 게을렀으면 하기 싫어가지고 겨우 한 고랑이나 해놓고 아따 하기 싫어 죽어.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잘못된 농약을 치면서 부지런해가지고 방향이 틀렸는데 열심히 달려요. 멈추어야 할 때도 멈추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 사람이세요? 똑부이세요? 똑개이세요? 멍부이세요? 멍게이세요? 사람을 나누는 또 다른 기준도 있습니다. 일 중심형 사람과 관계 중심형 사람. 일 중심형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먼저 봅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관계 중심형은 사람을 먼저 봅니다. 일이 좀 더디가도 우리 직원이 힘들어하는지 아파하는지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괜찮아 일 중심형은 오늘 끝내고 밥 먹자이 끝내고 퇴근하자이 이거 해놓고 퇴근해야 된다이 필요하면 돈 넣어줄 테니까 오늘 하자이 다르죠. 그러면 일 중심형과 관계 중심형 가운데 누가 더 좋은 사람이냐? 일만 잘하면 되는가? 아니 관계만 좋으면 되는가? 답 내리기가 어렵죠.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대조적인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엌에 있고 한 사람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에어컨 밑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손이 바쁘고 한 사람은 귀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방문하셨다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행동하실래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럼 마르다처럼 음식을 준비하실래요?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으실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신의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당시 손님을 집으로 영접한다는 건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먼 길을 걸어온 손님의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 줘야 됐고 목이 마르지 않도록 마실 것을 준비해야 했고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최고의 것들로 나그네를 섬겨야 됐습니다. 음식을 장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 상황을 보건대 혼자 오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오셨을 가능성이 커 백목사처럼 장로님들을 모시고 왔을 확률이 커 한두 사람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손님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아마 마르다는 온 집안을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목에 큰 수건 하나 메고 땀 닦으면서 막 물 떠오고 불 피고 떡을 준비하고 그릇을 꺼내고 또 꺼내다가 접시 하나 깨고 또 이게 잘못 꺼집어서 또 갔다가 자리를 정돈한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마리아죠. 이 와중에도 그녀는 앉아만 있습니다. 아니 막 언니가 막 이 마르다가 정신이 없는데 저것은 앉아만 있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제가 심하게 말한 거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알아.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예수님한테 지금 마르다가 성질을 내버리고 있잖아요. 화가 치밀어 오른 마르다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조차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것이랑 예수님도 똑같소. 성경을 그럼 전라도 버전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지 서울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은 내가 혼자 이렇게 땀 찔찔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거 안 보이요? 아, 뭐다요? 예수님은 지금 방에서
문 열고

아주 그냥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권사님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한 척 하셔버리대요. 예. 마리아에게 좀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말씀 좀 있다 하고 좀 보내줘요 예수님. 나는 이렇게 이 본문 보면서 해석하면서요 몇 사람 얼굴이 확확 떠오르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막 얼굴이 이게 실감이 나버린다. 이 본문이 못하고 있다냐, 못한 뒤 안 온다냐, 몇 사람이 막 떠올라버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세요? 이 장면 보면서 마리아가 조금 얄밉지 않으세요? 살짝만 말해봐요. 얄밉지 않으세요? 언니는 부엌에서 지금 땀 찔찔 흐르고 지금 강사님 오후에 지금 밥 먹은다고 지금 아주 그냥 난리 치고 있는데 목사님 옆에서 아멘 아멘 어머머 목사님 홈. 아니 목사님 막 얘기는 조금 있다 하란 말이요. 지금 밥해야 된게 예수님 앞에만 앉아있어. 마르다가 물을 길어올 때도 행여나 이제나 나올까 그때도 말씀만 듣고 자빠져있어.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을 만들 때 행여나 나와서 한번 저어줄까 했더니 그때도 예수님 옆에 있어가지고 타불었어 또.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십니다. 아마 속으로 말씀도 좋지만 눈치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마르다의 분노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열심히 일하다가 비슷한 억울함을 느껴보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르다의 항의를 들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냐. 언니를 도와줘라. 음식은 이제 그만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두 번 부르셨습니다. 분노로 부르신 게 아니고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부르신 거예요. 마르다야 내가 나를 얼마나 잘 대접하고자 하는지 내가 안다. 마르다야 너의 수고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의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붙들려 있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어요? 오늘 본문은 그러면 양자 택일인 거예요. 양자 우열이에요. 양자 겸비예요. 말씀이냐 섬김이냐. 마리아가 옳으냐 마르다가 틀렸냐. 마르다가 옳으냐 마리아가 틀렸냐. 또 마르다도 나쁘지 않지만 마리아가 조금 더 나은가? 마르다도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둘 다 똑같이 괜찮은가?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해석해야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42절을 원문의 의미에 가깝게 읽으면 주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해지는데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부분.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원문에 비추어서 다시 읽을 수가 있어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말을 원문에 비추어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필요한 것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다. 주님은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의 가지수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말씀하신 것. 지금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때라는 거야. 지금은 음식을 한 가지 더 만드는 것보다 생명의 말씀 한마디를 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섬김이냐 말씀이냐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라 때와 우선권을 다루는 본문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말씀과 섬김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큰 은혜 받은 게 아니죠. 또 반면에 일만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 잘 들으세요. 일을 죽으라고 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 이건 방향을 잃은 열심이에요.

말씀은 섬김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섬김은 말씀에서 힘과 방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모든 일에는 시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돈을 놓고 뭘 살려고 할 때 돈은 제한적이고 사고 싶은 건 많잖아요. 이때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마르다는 일 중심형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형 말씀만 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나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성경 장면들이 꽤 있죠.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곧바로 뛰어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 이런 장면들을 보면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고 마리아는 앉아있는 사람처럼 보여. 마르다는 일 중심형, 마리아는 관계 중심형.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 나오지요. 12장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역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죠. 근데 3절로 넘어가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발 아래 앉아있던 마리아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말씀만 듣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만 듣고 있던 것처럼 보였던 마리아가 누구보다 크고 과감한 일을 행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향유를 조금만 찔끔 부은 게 아니라 옥합을 깨뜨리고 다 부어버렸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하루 일당이니까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고 가론유다는 계산을 했거든요. 1년치 품삯입니다. 마리아는 남은 걸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최고의 보물을 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섬겼어요. 주방에서 밥을 주는 것에 비해 이 값을 따지자면 상상할 수 없는 걸 드려버린 거죠. 누구보다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마리아는 가만히 방에서 말씀만 받는 여인으로 치우치게 보지 않았는가.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만 했던 여인으로 바라보진 않았는가. 마리아는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지 않는 그런 권사님으로, 그런 장모님으로 바라보지 않았는가. 아니, 마리아는 오히려 말씀과 섬김 둘 다의 균형을 잡고 있는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신을 위하여 주님께 받아야 할 때를 알았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드려야 할 때도 알았어. 이해되십니까? 받아야 할 때를 알고 드려야 할 때를 알았다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때였어.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주님 팔 아래 앉았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주님께 드려야 할 때였어. 그래서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의 팔에 부었어. 받아야 할 때는 받았고 드려야 할 때는 드렸어요. 앉아야 할 때는 앉았고 일어나야 할 때는 일어났어요. 귀를 열어야 할 때는 들었고 손을 펴야 할 때는 아낌없이 드렸어.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때를 아는 믿음이 좋은 편을 선택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글자가 보이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하여,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이걸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 그랬나요? 그 일은 언제든지 계속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때는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비난할 때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향유의 가격만 계산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때를 보았습니다. 신앙은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아멘하실까요? 그 때에 맞는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은 항상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서두르지 않으셨지만 때를 놓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성숙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일어나서 확장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할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뛰어다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는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행동해야 될 때는 또 기도해보겠다는 말도 행동을 대신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또 이제는 나가서 움직이라 그러면 또 기도. 와, 여러분 이게요, 들을 때 말하고 설교할 때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때는 또 눈 뜨고 또 성경 보고. 와, 이게 진짜 여러분도 한번 못 믿겠으면 또 통성기도 끝날 때 한번 눈 뜨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때 화장실 간 사람, 화장 고친 사람, 어떤 사람 온 세상에 기도할 때 화장 고쳐 불어. 화장을 고친 여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나가야 되니까 화장 고치는 거예요? 기도 시간 화장 고쳐본단께. 거울 봐버리고. 전부 다 지금은 교회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야, 어떤 사람은 자기 식구들하고만 다 이게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차를 딱 빼가지고 교회 딱 주차장에 딱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딱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또 이분이 장모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또 있어. 그래가지고 투표를 딱 했더니 딱 떨어져 버린 거야. 아니, 경험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예요? 택하였다. 마리아가 아무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방구석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택하였다는 거지. 택하였다.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눈치 없이 할 일을 언니에게 떠넘긴 게 아니라 마리아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했고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 의식적인 선택. 다른 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었겠잖아요. 분주함을 내려놓지 않고는 말씀을 들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잖아요. 좋은 편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선택해야 주님은 이 좋은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그 순간 선택해야 할 유일하게 좋은 목. 여기 좋은 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목 또는 분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세요? 손과 발은 바쁜데 영혼은 메말라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 사람을 제일 위험하게 봅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왜 나만 일합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헌금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큰 재정을 감당하신 분이 또 있으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이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안 하고 있답니까? 이 원망을 하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지갑이라는 것은 돈이 있다고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써주셔야 지갑이 열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지갑에 돈은 손주가 먹든지 여러분이 먹든지 이디야가 먹든지

0: 로마니 먹든지 이디어가 먹든지 어디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갑 돈은. 근데 주님이 써주실 때 그 돈이 구제원금으로 들어지든지 건축원금으로 들어지든지 써지는 거지. 내 지갑에 돈이 있다고 그 돈이 주를 위해 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분은 성질 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근데 마귀가 그 속삭임을 준다고 안 준다고요? 준다고요. 저도 제일 많이 받는 속삭임이 그 속삭임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못한데 네 동기들은 편하게 사는데 네만 고생하냐. 다 돌아봐라. 다 먹고 살 만큼 살아야 네만 어렵게 살아야. 또 성도들은 반대이겠지. 네만 고생해야. 목사 봐봐라. 얼굴 번지르한 거. 그리고 장로님들 봐라. 장로님들 신경 안 써야. 너는 서리 맞은 집사잖아. 네가 못한데 새 가족이잖아. 이 속삭임. 근데 뭐라고 말해요? 좋은 편을 택하였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절대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았던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위하여 말씀을 줄 때는 다 제껴버리고 말씀 앞에 섰어요. 이제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될 때라고 할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해도 옥합을 들고 나와 싹 깨트리며 주님께 내어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사는 집 절대로 원망 없고 불평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 후회 없습니다.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이러면서 세월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받아야 할 때 받아야 받지 못할 때 그 말씀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옛날에는 부자였단 말이요. 옛날에는 내가 헌금 많이 했단 말이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물질로 심을 때야.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야. 말씀 받을 때야. 지금은 너 설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때요? 막 몰려올 때가 있고 주춤할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지금은 입구에 파수꾼을 세워서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뭐 할 때라고요? 성숙을 깨야 할 때다. 제가 이런 타이밍을 말해주면 그 타이밍대로 움직여주는 게 지도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한 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데려다가 밥 먹여버려. 배려버리죠? 아니 여러분이 아이를 키울 때 혼내놨어. 밥 안 먹는다고 떼쓰고 있어서 한쪽에 몰아놨더니 할머니가 가지고 어쩌구냐 어쩌고 오면 내 새끼 데려 밥 먹여버려. 이때부터 할머니만 오면 이런 통제 불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양육사들이 어떤 영혼에 대해서 막 절박한 마음을 품어요. 목사님 눈물 납니다. 애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시기나 합니까? 자기만 눈물 흘린 것처럼. 근데 결정하고 움직일 때 그때를 따라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백목사야 백목사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지금은 주님 발 아래 앉아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이미 받은 은혜를 이제는 섬김으로 베풀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심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택하셔야 된다는 택하셔. 좋은 편을 택하였나니. 부모가 좋은 편을 택하는 집은 자식이 분명히 허송 세월 보내지 않겠잖아요. 때에 맞는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때에 맞는 선택을 잘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때에 맞는 선택, 마리아의 선택, 마르다의 선택, 때에 맞는 선택을 통해서 훗날의 지도자 평가에서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훗날의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길이길이 기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사암로에 위치한 광주청사교회 백윤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3-8656번 광주 청사교회로 연락주시거나 373국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우리는 종종 체중계에 올라가는 것이 두렵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먹었던 음식들이 떠오르면서 순간 반성에 반성에 반성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도 이 저울에 올라간 것처럼 참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화려한 유혹과 헛된 썩어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어느새 영적 근육은 다 빠지고 세상의 얄팍한 걱정들로만 가득 찬 우리의 몸무게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미혹과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몸무게를 찌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매일 식단을 점검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영양가 있는 은혜를 꾸준히 공급하지 않으면 금방 영적 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라는 풍성한 생명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영적 체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의의 근육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유혹 속에 흔들리던 심령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직하게 채우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9월 9일 수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영적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건요, 우리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근육이 탄탄하게 붙어가고 있다는 아주 소중한 증거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거센 유혹을 버텨낼 수가 없어 영적인 무기력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섭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눈앞의 쾌락이 나를 유혹할 때 세상의 방법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재밌는 이야기들이나 화려한 스펙들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두 손을 모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의 단단한 음식을 씹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체력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도 하루 동안 쌓인 세상의 헛된 유혹과 마음의 찌꺼기들은 다 내려놓으시고요.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양식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싸우시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퇴근길,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길, 또 수요예배 가시는 길, 행저 전라와 함께 더 기쁘고 즐거운

0: 시간 되시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또 출석 체크, 신청 찬양 모두 다 좋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극동방송 앱과 카톡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행저질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1: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 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 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래,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0: 네, 찬양 맛집 행저질라 유럽의 좋으신 하나님, 진아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느낄 때 화려하게 유혹하는 세상의 자극들을 쫓아가면 그 순간은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돌아서면 더 큰 영적 허전함과 공허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영혼의 식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치열한 일상을 견디느라 시들어진 마음을 달래보려고 때로는 세상의 쾌락이나 사람들의 인정, 또 바쁜 스케줄로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좇을수록 더 영혼을 병들게 하는 불량식품처럼 우리를 참 건강하게 살찌워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더 깊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는 힘은 인스턴트 같은 세상의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하루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과 미혹 속을 견디는 것처럼 혹시나 지치고 연약한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 저녁에는 고요히 시선을 돌려 영적 체력을 채워주시는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게 흔들리던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단단한 믿음의 은혜를 흠뻑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또 수요예배로 가는 기쁜 그 발걸음 위에서 우리의 참된 힘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1: 1, 2, 3, 4

아멘.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피아 워십의 빛의 사자들이여, 박신아 콰이어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영적 체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라는 기름진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요.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이라는 썩은 양식에 지치곤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세상에 주는 헛된 것들은 언젠가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를 다시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만든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적으로 체하고 지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떡을 건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 그릇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든든한 믿음의 평화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채워주시고요. 또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과 건강함으로 그렇게 가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식탁을 채우신 모든 분들은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집으로 향하시는 분들, 또 예배를 드리는 분들, 어떤 모습이든 계신 곳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과 쉼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소중한 저녁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수요일 오늘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강건하고 평안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파도가 일어납니다. 건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죠. 자녀 때문에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죠. 돈을 모으기도 합니다. 건강을 관리합니다.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가 많아진다고 반드시 평안도 많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다음 검사를 걱정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자녀가 잘 되었지만 또 다른 걱정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부분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평안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야 평안하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만 평안하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어야만 평안하다. 그러나 말이에요, 우리의 조건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건에서 시작된 평안은 조건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예수님의 형편은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생기는 평안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입니다. 첫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기억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고한 채로 오라고 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피곤합니다. 생각도 지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걱정이 많아지면 생각이 지칩니다. 책임져야 할 것이 많으면 영혼까지도 무거워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맡깁시다. 건강의 문제도 맡깁시다. 경제적인 문제도 맡깁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일의 문제도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모든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쉼이 없어집니다. 이 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파오인데요. 근심을 그치게 하다, 염려를 그치게 하다, 한숨을 멈추게 하다, 생기나게 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랑받고 지켜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말이죠.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죠. 곤고도 있죠. 박해도 있죠. 기근도 있죠. 적신도 있죠. 위험도 있죠. 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깊은 뿌리는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부터 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바로 부모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야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이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떠나간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 아멘. 시편 121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시편 121편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일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자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켜야 한다면 어떻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내가 지키고, 자녀도 내가 지키고, 교회도 내가 지키고, 미래도 내가 지키고,

0: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평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아무런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늘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우리가 맡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믿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큰 은혜 가운데 가하고 평강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표면에는 파도가 넘쳐납니다. 건강의 파도, 경제적인 파도, 자녀적인 파도, 관계의 파도, 미래에 대한 염려의 파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 파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리면 내릴수록 세상의 파도가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흔들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혹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하나님마저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늘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 수요일 저녁 지금까지 광주 서구 쌍촌로에 위치한 목원교회 정춘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376국에 0153번, 062-376-015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이 시간은 회중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수요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성경책을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 예배에 같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봉선중앙교회 예배 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0장 부르겠습니다.

0: 아멘.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0: 아멘.
1: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변치 않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0: 아멘.
1: 우리를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되심을 고백합니다.
0: 아멘.
1: 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는 죄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고 신음하는 이 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멸망과 심판의 때가 이르러 옴을 실감합니다.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함과 무지함과 무관심함과 무절세 속에 더더욱 파괴되고 신음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이 땅을 공의히 여기소서.
0: 아멘.
1: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0: 아멘.
1: 영원한 생명의 길에 서도록 모든 악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전쟁과 기근과 기후 재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옵소서.
0: 주님.
1: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힘을 주시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위로와 회복과 평강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소망이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옵소서.
0: 아멘.
1: 설교하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0: 아멘.
1: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듣는 우리의 신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서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0: 아멘.
1: 우리 교회에 또 선교지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소중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VIP 초청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믿지 않은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지인과 이웃을 품고 작정합니다. 이름을 써서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여름 사역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소그룹 양육 훈련을 개강합니다. 인도하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양육함으로 더 굳건히 연합되게 하시고 각 부서와 목장과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한 몸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남미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콜롬비아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서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한 열흘 전쯤에 네팔에 대홍수가 나서 수천 명의 사망 실종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팔의 대홍수를 영상으로 봤을 때 마치 산사태가 나듯이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마을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번 네팔의 이 재난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얼어있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안방과 함께 붕괴되면서 산사태, 홍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은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온난화가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온이 계속 높아져가는데 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2100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한 74년 정도 남았는데 2100년까지 아시아 산악지대 빙하 4분의 3이 사라질 것이더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곳곳에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이런 대홍수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6년 전에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채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요. 작년에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촌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야말로 위기의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중국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고 미군이 참전하게 되면은 북한이 이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시대를 살면서 지금도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이런 재난들은 계속 다가올 거 알면서도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그 위기와 재난이 우리에게 몰아닥친다 해도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고난은 똑같이 당하게 될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난이 찾아오면요 다 그 환난을 우리 현실적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보장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현실 그 자체가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소망의 자리로 안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리는 평안을 그들도 함께 주님을 만나고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재난보다요 훨씬 더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임할 영적 재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전시 상황이나 전쟁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제 그 보초를 딱 세우잖아요. 군대에서 높은 곳에 보초를 세워서 적군의 어떤 동향들을 살피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감지되어지면은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를 외쳐서 군대의 상황을 알리는 그래서 그 상황을 일깨우는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재빠르게 경보를 잘 하면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적군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에 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몇 달 전에 주빌리 기도회에 오셨던 강사님 중에서 임바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코 귀순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2012년도에 북한에서 귀순을 하려고 철책선을 뚫고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경계가 너무 허술했어요. 대한민국 군인들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병사들 초소 막사에 가서 노크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크를. 나 왔다고. 나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그 임바울 목사님이 그러는데 지난번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건으로 많은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경계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단장을 비롯해서 많은 지휘관들이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미안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와서 지휘관들이 많이 옷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경계를 잘했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했고 잘 살펴야 합니다. 신속하게 깨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칭

징계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왔고 아직은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공격을 받고 이제 1차 패망하고 또 잡혀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럼 아직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은 바벨론을 회초리로 삼으시고 죄에 대해 이미 징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태양상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나에 대해서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격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바벨론이 적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해 주실 것이더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진짜 적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파수꾼을 세워서 경고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공격한다고 하면서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공격하는 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공격할 거야. 에스겔아, 내가 공격할 거니까 빨리 전해서 대비하라고 해. 내가 공격할 거니까 빨리 대비해서 그 위험을 피하라고 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은요,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격자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공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공격할 건데 너희들이 공격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면서도 하나님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심판당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공격하시겠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격당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요. 엄청난 재난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 명운이 걸린 거예요. 에스겔이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만일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파수꾼의 역할이 주어집니다. 두 부류의 대상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18절에 먼저 첫 번째 대상은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내가 깨우치지 않아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의 악인들 당연히 죽으려니와 너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두 번째 경고의 대상이 있습니다. 타락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타락했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기서의 의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을 말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파수꾼의 책무는 명확합니다. 악인들이나 타락한 의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됩니다. 만일 경고를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를 했다면 파수꾼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들이 뭐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파수꾼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했는데 회개할 수도 있고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그건 파수꾼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거고요. 전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멸망당했다? 그럼 파수꾼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임명을 한 사람의 뜻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뜻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했으면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갑니다.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서 들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아멘. 에스겔이 머뭇거림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서 있다. 그런데 보라,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서 있다. 순종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잠깐만 형편을 봐요. 상황 봐요. 이런저런 것을 다 따져요. 아, 어렵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나갔더니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압도되면 안 돼요, 이제. 세상의 죄악이 압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하고, 와, 그런 삶이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오히려 주눅 들고 살고 있습니까? 늘 세상에 눈치 보면서 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교회 나왔을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면요. 사람들이 줄로 그를 동여맵니다. 꽁꽁 줄로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 하시는가 하면요.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달라붙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하시면서 먼저 그를 가택연금시켜요? 가택연금시켜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묶어버리고? 그리고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말 못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파수꾼이 되라고 하시면서 왜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에스겔서는 많은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나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에스겔이 줄로 묶이고 연금되는 것은, 집에 갇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당하고 완전히 함락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1차 공격당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만 완전히 함락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함락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지금 에스겔의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여서 말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분간 침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을 꾸짖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악한 죄를 범한 결과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서운 징계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면은 말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더 무섭잖아요. 뭔가 말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말을 안 하게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요, 그들이 지금 제대로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진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주신 이후에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신 거잖아요. 에스겔이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서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 야 우리 민족이 완전히 그렇게 멸망하는구나. 야,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것이구나 라는 것들도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는데 다시 이제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럼 에스겔이 뭐 해야 됩니까? 야, 나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되겠네. 나 파수꾼의 사명 맡았는데 이 사명 더 시급하게 빨리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은 다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주님 말씀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듣고 믿기만 하면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 한 사람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겔에게 뭐 묶여서 집에 갇혀있게 하시고 또 입천장이 달라붙게 해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징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계 열방의 상황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징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와 절망의 시대가 우리에게 더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스겔이 그거 알았어요. 그거 봤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명,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을 때 더 확실하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가 앞으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더 위기와 절망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파수꾼의 사명은 에스겔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외쳐서 그들이 깨닫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이 깨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이 경고를 만약에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전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듣지 못해서 망했다고 한다면 듣지 못해서 인생 비참하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범죄한 세상은 심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범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를 범한 자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의인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될 수 있어요. 죄인으로 있으면 멸망인데요. 의인되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살게 됐어요. 왜?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여겨짐을 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못 살아요. 아직 못 살아요. 죄인으로 있으면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죄인이 의인될 수 있는 길이 그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복음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심판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직장 동료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은혜 누리고 있는데, 나는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 되어졌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살게 되었는데, 근데 아직 심판 앞에 놓인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급합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들을 기회가 전혀 없을지도 모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그들이 들어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족속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들,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사망에 사로잡힌, 사탄에 사로잡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로 주어진 것입니다. 예,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 이건 전혀 뭐 상관이 없을 수 있죠. 나 본인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이렌을 울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은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야. 당신 위에서 안 믿으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와,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정말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 들을 수 없잖아요. 마치 적군이 침투해 오고 있는데 적군이 아주 무장을 하고 침투해 와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보초가 병사들의 단잠을 깨우는 것이 미안해갖고 단잠을 자고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흔들어 깨우면 이거 너무 미안한 일이야. 잠 너무 잘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적군이 침투해 오고 있는데 빨리 깨워서 뭔가 대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감정 상할까봐 불편해할까봐 우리 흔들어 깨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 죽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재난경보가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안내 문자가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심하게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막 이게 그 진동이 울릴 때가 있어요. 막 삐삐 소리도 나고요. 뭐 안내 문자 올 때는 어디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런 경고들이 우리 스마트폰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책임을 맡은 만약에 공무원이 어디서 뭐 지진이 났는데 뭐 경미한 것 같고 자기가 판단했을 때 또 어디서 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재난경보를 빨리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만약에 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추적하죠. 누가 경보를 올렸는가 또 시급하게 빨리 재빠르게 했는가 아니면 너무 느리게 했는가 그거에 의해서 그 공무원은 징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 사고에는 골든타임이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예전에 우리 교회 형제가 막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골든타임 그 짧은 시간에 동생이 그 조치를 취해갖고 119가 왔을 때 와, 중학생 동생이 너무 잘했다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 상황을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생명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속하게 조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분, 아니 몇 초가 늦어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몇 분, 몇 초가 생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급합니다. 빨리 재난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이웃들 지금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지옥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빨리 깨어나라고, 빨리 사망의 자리에서 도망치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외쳐야 됩니다. 빨리 도망치라고, 빨리 깨어나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살아났는데 누군가에게 주님 전하면은 그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 얻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도 생명을 살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의 나팔을 불고 영혼을 깨우시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깨닫고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살아났습니까? 우리 봉선중앙교회 성도님들 많이 살아났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살아났습니까? 계속 들으니까. 계속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배웠잖아요.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복음을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만약에 아 교회 나오니까 뭐 아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예배만 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았다면 이렇게 우리 봉선중학교 성도님처럼 행복하게 능력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들으니까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역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거룩한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려옵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대가 위기와 재난의 시대인데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은 우리가 영적인 재난을 얻어서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사명자로 깨어있게 하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독 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파수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0: 지금까지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예배실황 그리고 김효민 목사님의 말씀으로 극동방송 라디오 수요예배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55국에 1225번 062-655-1225번 봉선중앙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에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라디오 수요예배, 주일 오전 11시에는 라디오 주일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는 새벽예배를 보내드립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참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다문화 유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유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국에 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주노회에서는 동광주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 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 두암 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나날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서둘러 기도하는 것인데요. 혼자 투덜대거나 비가 나지 않고 그리스도께 곧장 나아가 아르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앞이 캄캄한 자에게 빛을 보내주시는 주님.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를 일으키시고 또 그 일으키는 일에 실증을 내지 않으시는 고마우신 주님 앞에 오늘도 기쁨을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쉼과 위로를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4월과 5월에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문을 열면서 함께 나눈 찬양은요. 크룩스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리고 이어서 조찬미의 아버지라는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낙심과 불안에 짓눌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버지에게 기도로 달려갈 수 있음 기억하면서 풍성한 찬양들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찬양으로 이 시간 쉼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문자로도 함께 해주세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8845번님께서 즐거운 저녁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전사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러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애청자분들의 기도를 대표로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 그리고 1390번님께서는요. 슬로바키아로 한 달간 출장 간 남편이 건강히 조심히 잘 있다가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하셨어요. 아멘. 자 우리 두 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390번님 남편 정말 멀리 출장 가셨는데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넘치는 내 삶의 노래로 흘러나오는 모든 찬양이 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조수아의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박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이어서 영어 찬양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듣고 오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승희가 찬양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조준모가 찬양하는 늘 아쉬운 마음. 이어서 이정림 사모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까지 듣고 왔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라모십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강명식의 아버지의 노래, 그리고 기대훈의 찬송이었는데요. 나주를 멀리 떠났다 듣고 오셨습니다.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찬양들로 믿음의 고백 나눈 줄 믿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찬양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안이 전해진 줄 믿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저는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V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역대하 2장과 열왕기상 3장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재 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에 자크와 저스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 의해 시작된 죄,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해 얘기했죠. 오늘 자크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한정적인지,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심을 저스틴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주간 전 저스틴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놀랍게 변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농담을 좋아하고 즐거운 생활을 추구하는 건 여전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죠. 전 오늘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도 또 저스틴이 바라는 삶의 목적도 주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며 저스틴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0: 자크, 안녕. 한 주 동안 말썽 안 피우고 착하게 잘 지냈어?
1: 난 대체로 그런 것 같은데 넌 어때?
0: 글쎄, 뭐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생활이 좀 안정된 건 사실이야.
1: 야, 잘됐다. 나도 네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
0: 오늘은 바로 시작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1: 그런가? 어쨌든 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0: 맞아, 자크. 넌 의사 선생님이 주신 처방전 같아.
1: 처방전? 그래, 도움이 되면 좋겠다.
0: 그래, 그럼 복습부터 시작해볼까? 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지.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1: 야,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 오늘은 지식과 지혜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학생한테 아주 딱 맞는 주제죠?
0: 야, 너 지금 막 결정한 거 아니야?
1: 아니야. 정말 미리 준비한 게 딱 들어맞은 거야. 오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려고 준비했거든.
0: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1: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셔.
0: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0: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1: 성경에도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거든.
0: 정말 그런 것 같아. 평생 동안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실천한다고 한 것들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더라. 내가 바로 그 생각이 허무한 사람이다.
1: 그 말씀은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진리의 말씀이야. 근데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우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게 위안이 되지 않니?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거든.
0: 아, 솔직히 말하면 난 아무도 내 생각이나 행동들을 몰랐으면 좋겠어.
1: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투성이인 인간이라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야.
0: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모든 걸 보시고 또 들으실 수가 있다는 거야?
1: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잖아. 우리를 창조하셨고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내가 다 알 수 있는 신이라면 정말 참신일 리가 있겠어? 하나님의 지식과 권능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게 오히려 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0: 그렇구나. 사람의 유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지?
1: 그래서 난 뭔가 답을 찾고 싶을 때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러 가곤 해. 성경에 솔로몬이라는 옛 이스라엘 왕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세상에 무엇이라도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지혜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셨어. 그런데도 우리가 솔로몬 왕의 삶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부와 명예뿐 아니라 기타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뭔가 부족함을 느꼈던 거야.
2: 무슨 일이야?
3: 다윗의 아들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2: 오 하나님, 주께서 큰 은혜를 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제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3: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0: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왕을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야?
1: 그렇지.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매춘부 두 명이 재판을 해달라며 왕을 찾아갔어.

0: 아시오. 우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아들을 낳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은 지 3일 만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밤 이 여자는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자는 바람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제 곁에 누워있는 제 아들과 죽은 자기 아들을 바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 좀 더 자세히 보니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1: 아니야!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야!
0: 아니야! 죽은 아이는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야!
1: 거짓말하지 마! 들릴라! 너도 네 아들이 죽었다는 거 다 알잖아!
0: 네 아들이 죽은 건 정말 나도 마음이 아파, 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내 아들을 줄 수는 없잖아.
1: 이 애는 네 아들이 아니야!
2: 아이를 데려오거라.
1: 제 아들! 제 아들이에요!
2: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 주장하는구나. 칼을 가져오라. 산 아이를 둘로 잘라서 한쪽씩 나누어 주도록 하라.
0: 왕이시여,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1: 어차피 네 아이도 내 아이도 안 될 바야. 차라리 둘로 갈라 나누어 가지자고.
2: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가 저 아이의 진짜 어머니다.

0: 솔로몬 왕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구나.
1: 맞아.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어. 헌데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도 그런 지혜를 항상 선하게만 사용한 건 아니었어.
0: 응?
1: 예를 들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과도 결혼해서 아내도 엄청나게 많았어. 결국 그 아내들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자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해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어.
0: 아내가 한 명 이상이었으면 정말 분란이 장난 아니었겠는데. 아니 근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야? 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 맞아, 정말 그랬다니까.
0: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1: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권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
0: 결국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이 너무 비참해졌겠는데. 나도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의 방식을 아들한테 고스란히 물려줬다는 거야.
1: 그러게. 그렇게 후회할 일이 생길 줄 우린 미처 몰랐으니까.

오늘 전 저스틴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인간의 한계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았죠. 그런데 솔로몬 왕의 인생을 보며 저스틴은 우리가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스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라는 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발견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성공을 했다가 반대로 견딜 수 없는 고

0: 고통을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하며 질문을 하는데 곧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1: 우리가 정말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지? 근데 그게 무슨 차이야? 지식하고 지식이 아닌 것, 또 지혜하고 지혜가 아닌 것하고.
0: 예수님의 제자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 각자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1: 이를테면 내 주위에 누가 정말 진실한 친구인지를 내가 아는 것처럼?
0: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가끔씩 우린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잖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0: 네가 정말 인생에서 분명하고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길 원한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하는 말씀을 명심해.
1: 내가 악을 잘 피했다고는 말 못하겠어. 사실 내 인생 대부분은 그 악하고 오히려 친하게 지낸 편이지. 그래서 무너진 것도 살 수 없고 말이야.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라 나서야 할 때인지도 모르겠군.
0: 네가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난 약속할 수 있어.
1: 난 또 다 망칠까봐 겁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걸 난 알 수가 없잖아.
0: 네가 말한 걸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까지 망쳐놨고 네가 바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잖아. 솔로몬이 언제 바른 길을 갔는지 알아? 하나님께 의지할 때였어. 그럼 언제 잘못된 길을 갔을까?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상들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때지. 자신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상들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을 때지. 네가 너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주관하실 때 우린 진정한 평강을 얻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어.
1: 그래, 내가 진정한 평강을 얻고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거란 건 의심하지 않아. 우리 다음 주에 더 얘기해 볼까?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됐어.
0: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1: 그래,
0: 널 위해 기도할게.
1: 고맙다, 자크. 난 기도가 많이

저스틴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씩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우리 삶에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에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었죠. 전 저스틴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를 향한 계획을 제대로 알게 될 테니까요. 무엇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시며 우리의 영적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으셨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길을 따르는 삶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그런 자신을 저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출연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김하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 MD 앤더슨 병원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 암 전문의로 유명한데요. 김 박사님은 최고의 건강 비결은 감사신앙이고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장로님이신데요. 김 장로님은 특히 감사 찬양을 많이 하면 건강에 좋아서 찬양대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서 면역세포가 200배이고 찬양 직후엔 500배나 면역세포가 증가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감사신앙으로 치유돼서 장수한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고 간증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합니다. 하늘이 그의 의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7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 일상, 가족에 감사하고요. 믿음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신앙의 핵심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밤 그 고백 앞에 서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시시 와이넌스의 I Surrender All 들으셨습니다. 내려놓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놓으려고 하면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면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눴던 첫 곡의 제목이 모든 것을 항복합니다. 뭐 내가 다 내어드린다라는 I surrender all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께 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기는 길이 아닐까. 내가 붙들고 끙끙대던 것을 그분 손에 다 맡기는 것이니까 무엇보다 나보다 훨씬 크고 지혜로운 분께 맡기는 것이 그게 큰 손해일까 싶습니다. 오늘 밤 혼자 붙들고 씨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 뭐 저도 뭔가 붙들고 있다면 이 밤에 주님 앞에 I surrender all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 함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빨간약의 Just One, 김도연의 믿음의 모험, 그리고 조준모와 비안이 함께한 테이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Elevation Worship과 Torrent Wells가 함께한 Never Lost, 그리고 Brooke Ligertwood와 Brandon Lake가 함께한 Honey in the Lock, 그리고 Bethel Music과 Josh Baldwin이 함께한 Stand in Your Lov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 쓰시는 분께서 늦은 시간 성경 쓰기 하며 방송 듣고 있어요. 은혜의 찬송 너무 좋아요 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7568번님 남편이 술이 많이 취하여 집도 제대로 못 찾아오고 전철을 잘못 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속 썩이고 있네요. 집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참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예, 기도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걱정되죠. 밤늦게 11시 넘었는데 집도 못 찾아오고 계시면 예, 이미 이제 집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술도 끊고 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남편분이 되시도록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는 가장이 되도록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자 61의 성령이여 내 영혼을, 마커스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성공한 야구선수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드린 예배로 주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 이 청년은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예배 중에 느꼈던 하나님의 손길을 설명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하루에 한 시간만 변하면 된다면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하루에 15분은 성경을 묵상하고요. 하루에 15분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15분은 나에게 했듯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머지 15분은 선행을 실천하면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의 말을 믿고 그날부터 이 수칙을 지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24살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이 청년은 49년 동안 90만 명을 전도한 바로 빌리 썬데이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커다란 변화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힘들다면 30분, 그것도 좀 힘이 든다면 단 10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가 되기 위해 결단을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심삼종 교수님의 아름다운 색소폰 찬송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현석주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빌리 선데이 2부는 야구 선수로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변화된 삶을 산 것으로 참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그 사파를 봤는데 그 전도를 할 때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시는지 그냥 온 몸을 던져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운동선수여서 어떤 루틴이 생기면 이것을 매일매일 습관화하는 것이 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루틴이 쉬운 거는 아닙니다. 하루에 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묵상과 기도와 전도와 선행을 실천했던 빌리 선데이를 본받아 우리도 하루에 30분, 1시간, 10분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빌리 선데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어떤 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하게 333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3분이라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3분 동안 기도하고 3분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리라. 뭐 물론 제가 세 분에게 전도하면 참 좋겠지만 하루에 세 명 전도하는 것도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명은 제가 꼭 전도를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전도하기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진을 찍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그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것은 정말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우리는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날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루에 10분 아니면 하루에 1분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사나 죽으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떼어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도 좋고요. 기도해도 좋고요. 나지막히 찬양을 올려줘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해도 좋겠습니다.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선택권을 내어드리는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위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남들보다 앞서는 성공이나 부유함, 만사의 형통함을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눈앞에 화려한 소돔을 택한 롯과 달리 들판에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선물은 물질이나 형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 자신인 것이죠. 날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늘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울의 내가 주인 삼은으로 달빛 가스펠 을문을 열었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에필로그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앤 머레이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하은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팀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송정미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강명식의 승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켈리 윌라드의 주의 신을 내가 떠나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호연의 믿음 따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레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성경책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간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유요한의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친 뒤에 그 뒤가 나중에 없다면 주님을 믿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주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함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의 힘듦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곁에 가기를 소망하기도 하고요. 저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삶의 희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가 아니라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 천국의 삶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천국에서의 삶에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두렵지는 않겠죠? 그립던 또 그리워하던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아마 벅차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떠난다는 게 우리에게 슬픔을 줄 때도 있어요. 정든 가족들, 친구들을 떠나서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날이라는 거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해지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이 시간에도 이 땅을 떠나서 주님 곁으로 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최근에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 우리 외할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는데, 천국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주시던,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던, 그 은혜를 나눠주시던 할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게 또 슬프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전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그 꿈을 같이 꾸기를, 여러분도 더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소식들 함께 전해드릴 텐데요. AM 1188kHz, 또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에서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뵙고 계십니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기쁜 또 이야기를 나누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간추린 소식과 또 자세한 날씨도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도 좋고요. 또 응원의 메시지도 좋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그런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남북 간 청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
1: 너와 나의 홀리.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웅이입니다.
4: 안녕하세요. 취준생 옥순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NGO를 운영하고 있는 철수입니다.
6: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원현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회를 거듭할수록 우리 청년들의 솔직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열망이 느껴지는 시간, 너와 나의 어울림,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7: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북은 그동안 여러 가지 통일의 모습을 논의도 했고 각자 주장을 한 바도 있습니다.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하나된 모습을 주장하는 연방제도 있었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 통일 구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용어들보다 적화통일, 평화통일 같이 무력에 의한 통일, 또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평화적인 통일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남북한 사이에 벌어져 버린 경제적인 격차를 바탕으로 한 흡수 통일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통일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또 북한의 동포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통일이 돼야겠죠.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는 2030 청년분들 가운데 무려 세 분이 북조선 출신이십니다. 예. 북한에서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북에서도 이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북한에서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방식인가요?
6: 너무 어릴 적이어가지고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약간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0: 북한이 네. 주도해서 네네. 하는 통일?
6: 맞죠?
3: 네. 맞나요? 저 역시도 이제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인한 통일의 모습은 아니었으나 어디까지나 북한 체제가 이제 남한 체제를 흡수하는, 결론적으로 보면 흡수 통일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북한의 체제가 유지가 되면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 네, 사회주의 맞습니다. 체제로 네. 통일이 되는 모습을 맞아요. 그렸군요.
3: 네.
0: 제가 생각했던 거랑 사실 조금 달라요.
6: 아, 그래요?
0: 네. 우리 남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북한은 적화통일, 무료

0: 으로 이제 전쟁을 또 일으켜서 분명히 통일을 시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기도 하고
0: 또 북한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1: 네, 그랬었는데 그 평화 통일을 북한에서도 원하고 있었다고 하니
0: 그게 조금 새롭네요.
2: 그 평화라는 개념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평화와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평화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적화 통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이제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우리가 분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군을 내쫓고 평화통일 이루려면 미군이 나가야 되잖아요. 미군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0: 전쟁도
2: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의 적화통일을 얘기하는 건 맞아요.
0: 남한에 미군이 없으면 평화적으로 전쟁 없이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북한에서는. 예.
3: 그 우리 학교들에 가면 학교 그 벽에도 미제 식량이들을 몰아내자 그 포스터가 걸려 있잖아요.
4: 맞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0: 네. 북에서도 어쨌든 전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북한의 체제를 기본으로 한 통일을 원했을 거고 우리 옥수님 어때요? 우리 남쪽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중심이 된 통일을 원하고 있다고 좀 배웠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흡수 통일을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에서 탈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간 통일이 아닐 테니까 그래서 흡수 통일을 놓고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조가 아니라고 하니까 또 약간 혼란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0: 흡수 통일이라고 하면은 어느 한쪽의 체제가 우위가 돼서 맞죠. 다른 체제를 버리게 하고 경제나 사회나 영토나 국민들의 모든 것을 흡수한다라고 해서 이제 흡수 통일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정부 들어서 흡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시도하지 않겠다,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조금 그러면 이 정부는 북한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흡수 통일이라는 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제 그 좀 완전히 북한을 한국이 뭔가 편입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되는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흡수 통일이 되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흡수 통일이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되게 들어서 뭐지? 이 정부는 뭐지라는 그 우구심을 어떻게 떨쳐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
4: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흡수 통일에 대한 그 경계를 어디까지나 가지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했다시피 흡수 통일이 어느 한 체제가 다른 체제의 뭐 행정이나 뭐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게 흡수 통일이라고 본다면은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모든 것이 다 흡수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흡수 통일을 완전히 정부에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교적인 문제나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개념에서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조금 피하기 위한
0: 북한을 좀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4: 그런 느낌을 좀 없지 않아서는 받았습니다.
0: 좀 반대나 혼란을 피하기 위한.
3: 아니 근데 여기 지금 옥순 동무가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흡수 당한 것 같은데.
0: 우리 옥순님은 어떠세요? 어쨌든 우리 남한의 정부의 입장을 들었을 때.
1: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북쪽에서 적대적 두 국가를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김정은을 자극하지 말자 이런 기조로 한 발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 통일은 북의 입장에서도 너희 사회에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체제로 통일을 할 거야 라고 어쨌든 자극하는 메시지이다 보니까 소극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대화 단절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유인책의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흡수 통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
3: 근데 이게 흡수 통일이라는 워딩에서 우리가 누구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흡수 통일을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과는. 왜냐면 북한 주민들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0: 그렇죠.
3: 그래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말은 내면에는 전쟁이라도 나서 한국이 우리를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누가 지나가면 어차피 우리가 이길 텐데 라고 말을 바꾸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은 흡수의 대상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과 우리는 흡수가 불가능한
0: 그렇죠.
3: 제로섬 관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권

0: 일본 관계자들은 몰아내거나 몰락하거나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주민들은 협력과 흡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1: 네.
0: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정권을 대상으로 했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도 그 말을 했다는 것은 2,500만 북한 주민들을 버리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 네.
0: 네, 좀 양면의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 그러니까 북에서 사실은 남쪽의 대통령이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은 많은 북한 주민분들이 좀 실망을 했을까요?
0: 그렇죠.
2: 아까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흡수통일 얘기를 할 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 현 정부가 찬성한다라는 약간
1: 그런
2: 느낌을
1: 의미예요.
2: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과 어떤 의사소통이나 교류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네.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싫어하는 것들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원하는 게 과연 통일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흡수통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그 주민만을 생각을 했을 때 보면 흡수통일이 되게 맞는 통일이거든요.
1: 네.
2: 근데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나 북한 정부의 입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대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되고 이렇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1: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대화의 자리로 참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근데 지금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이렇게 해도
2: 뭐 일시적으로 뭔가 대화의 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은 북한 정권을 결국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 체제를.
2: 그 대화가 뭐 일시적으로 진행이 될지 몰라도 더 이상의 전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네.
0: 근데 이게 북한 내서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의 자리에 나오려면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1: 그렇죠.
0: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해서 얻을 게 없어요.
1: 지금은
0: 미국과 대화를 하면 얻을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항상 통미봉남 정책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수단으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나라 정부와 대화할 가치를 느낀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 계속 북한을 대화의 자리를 이끌어낸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북한에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1: 네.
0: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이전 회차에서 적대적 두 국가 단절 상태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뭐 얘기를 나눠봤지만 결국에는 대화가 재개돼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가운데 이 정부는 흡수통일을 포기라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어쨌든 나중에 통일이 된 그 시점이 되면 더 우위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쪽으로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을 어떤 메시지는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때요? 그냥 정부끼리 이렇게 만나가지고 통일하자! 이게 맞을지 아니면 이전에 정부들에서 외쳤던 뭐 연방제라든지 뭐 3단계 통일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식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3: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 부분에 가장 최적화된 게 합리적인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떤 정치 체제로 빨리 통일을 하나로 다 통합하기보다는 준비 단계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4: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통일이 약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체제도 엄청 다르고 또 경제적인 생활 수준도 많이 다를 텐데 그래서 통일에 앞서 좀 교류가 조금씩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영토만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이 논의가 많이 돼 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회적인 갈등을 좀 피하고 서로가 통일을 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철수님은 어떠세요?
0: 이게 저는 사실 매번 이런 통일에 대해서 논의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았었어요. 왜냐하면 늘 많은 분들이 통일을 논할 때 이 북한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어떤 체제 간의 통일에 대해서 많이 좀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할 대상은 북한 주민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사실 2,500만 주민이 사는 곳이 북한이고 네. 김정은이 거기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합하여지고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0: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은 어떤 체제 간의 어떤 합의나 점진적인 프로세스가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왕래가 있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그때가 통일의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사실 탈북민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런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극동방송이나 청취자분들 같이 민간에서
1: 그럼요.
0: 좀 탈북민들을 통한 북한 주민들과의 어떤 약간 제3자를 통한 교류라도 그런 교류가 조금씩 있다 보면 좀 우리가 기대하는 통일의 모습이 가까워지지 않을까.
1: 아마 이 이야기가 민족의 동질성을 좀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탈북민분도 그렇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700만 디아스포라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춰서 그런 데 준비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
2: 교류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한국에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많잖아요. 남북 주민 간의 교류도 필요하지만 남한과 이제 북한에 있는 주민들과의 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뭐 대북 방송이나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수위가 너무 세다 하면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중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송 교류를 계속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살라고 했을 때 살 수 있는 곳이 북한이면 통일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일단은 김정은 정권이
1: 무너져야 되고.
2: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주민이 최소한의 인권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그 환경이 되었을 때 이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또 다시 돌아와서 교류가 되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사실 북한 주민 그 교류가 우리가 보내는 방송을 북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좋아했는데
2: 지금 이것도 또 교류가 될 수 있는 거죠.
0: 약간 그런 게 있었대요. 시장에서 장마당에서 이 보이부 사람이 보안원이 이 어떤 애가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잡아야 되는데 그 아이한테 한국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이 사람도 한국말로 해버린 거예요. 그게 서로 약간 눈이 맞아가지고
2: 너도 봤구나.
1: 그를
2: 너도 봤구나.
0: 너도 나도 사실은 다 이미 우리 김정일 장군님께서도
3: 보지 않았나
0: 강의셨잖아요.
1: 자 이렇게 우리가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은 어떨까? 또 용어에 우리가 그 집착하기보다는 결국에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 한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면서 또 그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우리 탈북민들과의 교류도 더 많아져야 되고 또 이런 대북방송뿐만 아니라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세계와도 함께 노력을 해서 북한을 어떻게든 대화의 자리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물꼬부터 텄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니까 기도함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2030 남북의 청년들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3: 지금까지 웅이었습니다.
5: 옥순이었습니다.
0: 철수였습니다.
5: 편이었습니다.
1: 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격화되고 사우디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양측의 오판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캐나다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업체 봄바디어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거론하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명목 국내 총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어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제품 개발 비용을 크게 낮추면서 기술력보다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가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어획량은 크게 줄어든 반면 참다랑어는 올해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히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어족자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약 10조 9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전력 공급이 두세 시간에 그치는 등 생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반감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과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회령시가 철도 노반 정비에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동원하면서 1인당 약 1.5톤의 새 자갈까지 마련하도록 해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짧고 강렬한 리듬이 숏폼 콘텐츠와 잘 맞는 브라질 펑크가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면서 세계 음악 시장의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해상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가 6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런던 선물시장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 73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3달러 10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오만만과 하르그섬 일대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격침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정유시설까지 공격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 군사 타격을 병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란 내부에서는 강경 군부의 입지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란이 미군 기지나 에너지 시설을 제한적으로 공격하며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측이 서로의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오판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변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를 겨냥해 미국에서 항공기를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미국에서 봄바디어 판매는 더 이상 없다며 미국 시장을 원한다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발언은 캐나다가 미국의 50% 관세에 맞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5에서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다만 봄바디어 항공기 대부분이 미국 업체가 생산한 엔진을 사용하고 봄바디어 역시 미국에서 약 3,500명을 고용하고 2,800개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실제 판매 금지가 어떻게 시행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갈등이 관세 맞불을 넘어 상대국 대표 기업과 산업의 시장 접근을 직접 제한하는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과 민간 소비의 동반 증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 분기보다 0.6% 성장했고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 장비를 중심으로 1.3%, 민간 소비는 가전제품과 음식, 숙박 등 소비가 늘면서 0.4% 증가했습니다. 특히 2분기 명목 GDP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해 1979년 3분기 이후 4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반도체뿐 아니라 화학제품과 선박, 도소매 등으로 실적 개선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총 저축률도 45.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한국은행은 남은 기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없고 명목 국민 총소득 증가와 환율 안정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달러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제품 개발 비용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문적인 코딩 능력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고객에 대한 이해가 창업자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기술력이 부족하면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어려웠지만 AI가 이런 장벽을 빠르게 낮추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실제로 한 창업자는 GPT-5.6을 활용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고객 50명에게 1인당 매월 약 67만 원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데 기존

방식으로 개발자를 고용했다면 수백만 달러가 들었을 것이라고 올트먼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 규모가 작아 과거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아이디어도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을 깊이 이해한다면 코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의 신규 사업체 설립 신청도 300만 건을 넘어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기후변화로 동해안의 수온과 해양 환경이 달라지면서 대표 어종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자료에 따르면 동해안 오징어 어획량은 2021년 6,232톤에서 2024년에는 914톤까지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2,759톤으로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 따뜻한 바다를 따라 이동하는 참다랑어 어획량은 2021년 39톤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438톤이 잡혀 이미 어획 쿼터를 채웠습니다. 어민들이 어종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양식 품종을 바꾸거나 어장 변동에 맞춰 면허를 이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도 줄어드는 오징어 어획에 대응해 어선을 지원하는 한편 늘어나는 참치 어획량에 맞춰 쿼터를 추가로 확보하고 냉동 창고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쿠바 정부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지난 1년 동안 80억 달러가 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제사회에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80억 8,3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년 같은 기간보다 7%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전기가 두세 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 식량 보관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도 비상발전기 연료와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정상적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25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으며 양국은 현재 연락을 유지하고 있지만 제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나 의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쿠바 정부는 다음 달 28일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대쿠바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에 대한 오랜 반감과는 별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평성시 주민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외부 소식이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만났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며 지난 2018년 싱가포르와 2019년 하노이 판문점에서 이뤄진 정상 간 만남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미국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며 북한 당국도 최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되는 한 강경한 대미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의 기대와 당국의 공식 입장에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철도 노반을 정비하기 위해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동원하면서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회령시 인민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동자들에게 철도 침목 사이에 깔린 기존 자갈을 모두 걷어내 이물질을 제거한 뒤 다시 까는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 한 명당 약 1.5톤에 해당하는 1세제곱미터의 새 자갈을 직접 마련하도록 과제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공장과 기업소별로 작업 구간이 배정됐고 정비 결과가 해당 단위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업 부담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작업에 필요한 수레와 도구도 각 공장과 기업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해 일부 노동자들은 돈을 내고 동원해서 빠지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들은 무더위 속에서 철도 정비와 자갈 마련까지 떠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조선일보는 빠르고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브라질 펑크 장르가 최근 K-POP에 잇따라 접목되며 새로운 음악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펑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와 댄스 파티 문화에서 발전한 전자음악으로 빠른 박자와 타악기 중심의 반복적인 리듬이 특징인데요. 최근 에이티즈는 브라질 펑크를 기반으로 한 신곡 배드를 선보였고 엔하이픈도 같은 장르를 활용한 블러디 파라다이스가 담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캐츠아이 역시 브라질리언 포크를 활용한 곡으로 빌보드 핫 131위에 진입하는 등 국내외 K-POP 가수들의 활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고 반복적인 후렴과 강렬한 안무가 몇 초 안에 시선을 끌 수 있어 숏폼 콘텐츠와 궁합이 좋다는 분석인데요. 실제 틱톡에서도 브라질 펑크와 관련한 게시물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숏폼을 통한 음악 소비 확대가 K-POP의 장르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0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과 북한 모두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제주도의 하늘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0도에서 16도고요.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에서는 하루 동안 화창한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대전 15도, 세종 14도, 파주와 춘천 12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파주와 대전 26도, 춘천과 세종 25도로 오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목포 19도, 광주 18도, 남원 17도, 낮 최고기온은 광주 29도, 목포와 남원 2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경상도에서도 하루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울산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이 밖의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부산 20도, 울산 19도, 대구 1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대구 26도, 울산 25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자강도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진남포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와 개성 13도, 강계 7도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개성 26도, 안주 23도, 강계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양강도에서는 오후부터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장진과 풍산, 고성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고성 14도, 장진 5도, 풍산 0도, 낮 최고기온은 고성 21도, 장진과 풍산 1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제주도에서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최대 5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1.5에서 3.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높게 일다가 오후부터는 조금 낮아져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목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았던 영국의 문화원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골라달라고 조사했다고 해요. 그 1위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위는 열정, 패션이었고요. 3위는 스마일, 미소라고 나왔죠. 그 밖에는 사랑과 영혼, 환상과 목적, 자유와 같은 단어가 꼽혔습니다.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추상명사였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땅, 자동차보다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멋진 집보다 멋진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가정을, 좋은 침대와 좋은 가구보다 달콤한 잠을, 맛있는 음식보다 활기찬 식욕을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는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영원한 사랑과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 가운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에 이은 찬양은 오 신실하신 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의 앨범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까닭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한반도가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샤드락, 미셱, 아벳네고가 있는데 다니엘과의 끊을래야 끊을 수

0: 수 없는 친구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려면은 친구로 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중 첫 번째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귀하게 여기지만 세 번째 친구만큼은 실제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생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가장 먼저 도망간대요. 두 번째 친구는 얼마간 함께 있다가 마지막까지 함께 하지 못하고 떠난답니다.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만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친구의 이름은 재산입니다. 재물이죠. 돈은 인생의 어려움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튼튼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는 가족도 결국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세 번째 친구,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장 귀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참된 친구란 누군가? Who is a true friend? 요한 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의 명대로 행함은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카네기, 데일 카네기. 좋지 못한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불운과 악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친구와 손을 잡으면 썩기 전에 빨리 손을 떼어버리라고 그랬죠. 상대하는 안 될 인간을 사귀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인간이 싫어하는 냄새를 풍기라고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참 친구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친구, 또 친구를 위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 빈부와 변함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주의 사랑 비추일 때에 그리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테너 조철희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후에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오늘은 함경도 운성에서 온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이 찬송가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덕분입니다. 저는 한복도 어지성군에서 온 박명옥입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간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서부터 꼭 발꽃까지 병으로 앓던 저를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이 미쳐 병석에서 털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1: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외카는 함경북도가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올려드리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원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님의 선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바리톤의 석상근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우리 주 아버지의 손을 굳게 붙들며 천국 소망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기며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하늘나라 천국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선곡을 나누어준 자매님의 고향 땅 북한 곳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경북도가 고향인 지금은 중국에서 살고 있는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남과 북,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 계속해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목요일의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을 해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이 도입되는 왕정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를 보내게 되고 또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지난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솔로몬부터 남유다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때까지의 여러 열왕들의 치적과 또 그들이 통치한 나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열왕기서의 시작은 꽤나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또 주의 나라는 대내외적으로 풍성하고 안정하여서 평안을 누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끝은 시작과 다르게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의 침입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불행한 역사로 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저자는 과연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꽤나 궁금합니다. 누구는 이미 지나온 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교차하면서 재구성한 것에 불과하다.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이 저자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서 이 성경이 쓰여져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저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 하에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초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망하고 없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열왕기서의 말씀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현실로 보면 전쟁의 한가운데 백성들이 서야 하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고통스럽고 모욕을 겪는 치욕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고 결국엔 승리하여서 나라가 잘 지켜지면 되겠지만 그러나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라는 망하고 황폐해져 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 흉물스러운 역사에 어떤 의미를 두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도 현실의 실제적인 역사는 그러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을 시작하는 이첫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같은 목적을 충분히 다루어내고 계십니다. 그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은 때입니다.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을 수행하거나 드러내지 못할 그때쯤에 이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주변 나라들로 보면 왕위 계승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니다. 보통은 왕의 장자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장자가 없다면 그 계승 서열은 둘째, 셋째, 넷째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고 한다면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또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무엘하 3장에서 다윗의 아들로 소개된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순서라고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택하시면 선지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연로한 가운데 있지만 왕위를 물려주는 그 어떠한 일도 그리고 의사도 표현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까지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신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다를 끌어들인 것은 군사력과 종교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면 나는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 이 정도 조합이면 내가 왕이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이 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사람을 자신의 힘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을 힘과 동기로 삼는 구조의 밑바닥에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늘 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도니아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일을 모의할 때에 이 일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단과 바세바입니다. 나단과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숙청되어야 할 존재, 제거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나단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아도 나단을 자기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세바는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솔로몬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 이후의 말씀,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이 왕위 계승과 관련된 상황들이 꽤나 혼란스럽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나단이 바세바에게 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단이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른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자기 편들 사람들 모아놓고 스스로 모의하고 잔치를 벌릴 뿐이지 왕이 정식으로 되는 대관식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단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단은 바세바에게 다윗에게 가서 왕이 전에 솔로몬이 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하여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바세바가 다윗을 만나 이야기한 것은 왕을 이어서 누가 왕 위에 앉을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상황으로 보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기 때문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궁금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바세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나단과 바세바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짜내어서 계략을 꾸민 것이다, 음모를 꾸민 것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단과 바세바의 모략 덕분에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여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읽은 독자들의 질문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솔로몬은 나단과 바세바가 꾸민 계략과 음모 때문에 왕이 되었는가? 그러면 솔로몬은 그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가 아닌가?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나단과 바세바 덕분이 아닌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요압과 아비아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결국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을 왕으로 만든 것은 이 나단과 바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하고 있는 말 때문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대로 솔로몬은 누가 왕으로 세운 것인가? 계략과 음모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어쨌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한 다윗, 그래도 그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것인가? 아주 큰 틀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왕으로 세움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의 통치 때에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과 반란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반역과 반란은 꽤나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고 상황으로만 보자면 거의 성공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역과 반란이 저지되고 실패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울 마음이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갈 것을 원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들은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솔로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단과 바세바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고 이야기하는 다윗과 말하는 그 자리에도 솔로몬은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디에 처음 나오는가 하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택정하여 왕의 나귀에 태우고 보낼 때, 그때 솔로몬이 처음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왕위 계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그 어떤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쟁 구도의 자리, 갈등의 자리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으로 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힌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잉태한 아이는 죽고 그 다음에 잉태하여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실 때 주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게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돌아가는 상황들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집요하게 계획하고 또 자기를 위해 강력하게 준비하는 음모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집요한 계획과 그 음모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뜻을 의지를 가지고 다 이루어내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있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실제적인 현장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늘 풍성하게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같은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를 불안하게 여긴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추술사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은 이런 일로 그 당시에 꽤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승리를 위하여서 상대를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기도, 저주문이 상당히 많이 흥행하는 때였습니다. 발람은 이 같은 일에 능력이 있어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전쟁하기 전에 발람이 복을 비는 나라는 승리하게 되고 발람이 저주하는 나라는 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발람은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못 간다라고 사양을 했고 이후에 발락이 더 많은 재물과 지위를 주겠다 이야기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면서 대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발람이 옴으로 인하여서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이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일곱 개의 제단을 쌓아두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저주하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그 말씀을 토해내게 됩니다. 생각지 못하게 저주가 아닌 복이 빌어지자 이 발락이 놀라서 이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여주면서 저주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이 장소를 바꿔가며 부탁을 하지만 발람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재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발람조차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비는 것이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줄 알고 더 이상 점술이 아닌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복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기 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상황, 다른 장소에서 복이 빌어지든지 저주가 빌어지든지 전혀 모르지만 그 저주가 빌어질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복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록 이스라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곳이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복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나단과 바세바는 솔로몬을 인위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계승을 두고 일어난 권력 암투나 정치적 대결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있고 앞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하나도 허투로 쓰이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하거나 준비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전혀 예상치 못해 준비 없이 만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만나는 혹독한 어려운 시련과 같은 일들은 우리에겐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의 역사들을 다 담아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감당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내가 살아가는 이 날들이 주께서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는 생애로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 삶을 바라볼 때에 의미가 없다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본들 이 결과가 바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정하시고 행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길로 가도록 행하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내가 정욕과 탐심과 거짓을 따라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서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렇게 가는 길을 막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잠언에 있는 멋진 말 정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과 그 정황 속에 찾아오셔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한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위하여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신 선하신 일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0: 반대받을 수 없고 그리고 오류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주가 내려지는 그 자리를 가장 큰 주의 복이 내려지는 현장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같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애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은 우리가 내 삶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내가 담대히 내 삶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합니다. 하나하나 찾아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같은 일을 내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 내시고 성숙시켜 가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숨겨진 보물찾기 쪽지들 마음껏 찾아내세요. 마음껏 찾아내시고 찾아내서 하나하나 주의 뜻을 살피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이것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낙심과 절망이 내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낙심과 절망이 가득 차 보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뒤집어 이루어내시고 만들어내실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견뎌야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발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디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내 생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지를 내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본 내가 증언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간증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생애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담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임을 알아 자랑스럽게 주의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열왕기상 강의 첫 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이 시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 지역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제주 22도, 부산과 포항이 20도, 목포 19도, 광주와 여수가 18도, 서울과 대구가 16도, 강릉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개성 13도, 함흥과 춘천이 12도, 청진 10도, 강계가 9도, 해산이 4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와 제주가 28도, 여수와 목포가 27도, 서울과 대구, 부산, 개성이 26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 포항, 대전이 25도, 함흥과 춘천이 24도, 강계와 강릉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도의 높이는 0.5m에서 1m까지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 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통합 찬송가 502장,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동산교회 김부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시간과 새 호흡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날이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먼저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청취자 여러분과 북한 동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있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빠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이 듭니까? 몸이 아플 때일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인가요? 아니면 오래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까? 사실 사람은 큰 사건 하나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걱정과 근심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불안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작은 상처들이 하루하루 마음을 짓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어깨가 내려갈 때가 있죠. 웃음은 자꾸 줄어들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요.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대가 없고요. 찬양을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힘이 빠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몸보다 마음의 기운을 먼저 잃어버린 시대가 아닐지 모르겠다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다는 영적으로 어두웠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지도자들이 타락했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은 불안하죠. 희망보다 두려움이 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낙심해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두 손을 축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운을 내라. 낙심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로에는요 언제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운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세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모아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짓누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당신 같은 사람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었고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멸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회복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다고요. 이것이 복음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고요. 야곱도 넘어졌고요. 모세도 실패를 했고요. 다윗도 범죄를 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인생의 마지막 장면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르시고요. 다시 사용하시고요. 다시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실패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도 감사한데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쳐 로담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신명기 3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오늘 상황이 좀 어렵다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종종 엄격한 재판장으로 생각할 때가 있죠. 잘하면 사랑하시고요. 못하면 실망하시는 분.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랑하시다가 믿음이 약해지면 고개를 돌리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걸음마를 막 시작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두 걸음 뛰다가 막 넘어지기 시작하죠. 다시 일어섭니다. 또 비틀거리죠. 때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말합니까? 너 왜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아니죠. 아버지는 아이가 넘어지면서도 자신을 향해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기도 하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마음이 작아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뻐하실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기운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잊힌 사람도 아니고요. 아무 가치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다시 기운을 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이 완벽해서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과거 때문에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0: 현재 얼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두렵다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내려떼지 말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어제 넘어졌어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기도의 응답이 조금 늦어져도 다시 한번 기운을 낼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기운을 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으로 어깨를 펴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의 무게에 눌려 마음의 기운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앞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보다 은혜를 크게 보고 문제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며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성민감리교회 차창규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한번 기운을 내세요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2292국에 8115번, 서울전화 02-2292에 8115번 성민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62장, 새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통합찬송가 462장, 새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도피성이신 주님께 피하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도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도피성이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길을 닦아야 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지요. 나만 누리고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생명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는 뜻입니다.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하세요. 길을 닫고라는 말은 도피성까지 가는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누구든지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하라는 뜻이에요. 부지 중에 즉 실수로 그의 이웃을 죽인 사람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쫓기다가 길이 멀어서 붙잡혀 죽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게 주신 시간, 돈, 건강, 재능을 나누어서 도로를 닫고 도피성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무언가가 오히려 사람들이 내게로 오는 길을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쉽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아야 하나님이 땅을 주신 이유가 살아나는 거예요. 5절을 보면 벌목하러 갔다가 도끼자루가 빠진 사고로 이웃을 죽인 부지중 살인의 예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한마디, 무심한 태도 때문에 가족과 이웃이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6절에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라고 해요. 원한도 없이 실수로 이웃을 죽인 일에도 남은 가족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보복하려고 하지요.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복수심은 더 무섭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7절에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도피성은 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곳이에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도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진짜 도피성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도망할 곳이 없다는 게 그래서 축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우에 스스로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예수님께는 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숨을 곳이 다 막혀야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고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을 쌓고 있습니까? 이렇게 도피성이 되면 둘째, 주님이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십니다.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라고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확장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수록 내 사명의 지경이 더욱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죄를 보며 회개할 때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더는 억울하고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도피성을 넉넉히 두게 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결국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복이 커질수록 더 많은 생명을 책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실 때는 더 많이 누리라는 뜻이라기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피성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 늘어나는데도 여전히 내 것만 챙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신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지경을 넓혀주시길 구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품고 도피성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 적은 언제였나요? 넓어진 자리만큼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섬기고 있습니까? 나 혼자만 누리려 하진 않습니까? 힘든 시집살이가 도피성이었음을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아버님을 간병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기를 기도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돈을 불리려고 신혼초부터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하여 결국 시아버님이 잔금을 치러주셨고 저희 부부는 대가족과 살다가 분가했어요. 이후 남편이 벌인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 부부는 전세 자금이라도 건지고자 위장이혼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신 1절 말씀처럼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투잡을 뛰며 발버둥칠 때 시댁에서
집을 지으면서 다시 합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말씀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 말씀을 들으며 평안을 얻었어요. 이후 시어머님은 병환 중에 공동체의 기도로 주님을 영접하신 뒤 병상 세례를 받으신 뒤 소천하셨고

0: 시아버님은 교회에 나와 소그룹 브리더가 되셨어요. 요즘 저와 남편은 구원을 위해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구강암 수술을 받으신 시아버님이 식사하기 편하시도록 부드러운 음식을 준비해요. 또 주일에는 아버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데 아버님이 오래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셔서 중간에 나오곤 해요. 지칠 때도 있지만 죄 많은 저를 구원하려고 구별하여 주신 새 성읍과 같은 이 환경이 감사해서 남편과 교대로 시아버님을 간병하고 있어요. 내 뜻만 부르짖으며 탐심으로 살다가 죽을 뻔한 제게 생명을 보존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나도록 시집살이 도피성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곳에서 저와 가족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매일 말씀 묵상으로 제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적용하길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시아버님이 예배 도중에 힘들어하시면 휠체어를 조용히 밀고 나오겠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길 때 그게 아니라 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입니다.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상황이 달라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서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본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고 말씀하세요. 도피성은 실수한 자를 위한 은혜의 자리이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숨어 버티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좋게 말하고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며 긍휼인 줄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계획적으로 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눈감아주는 것은 긍휼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회방하고 고의적으로 상처주고 실족시키는 죄악은 분별하여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도피성은 죄를 무조건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할 때 완성됩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러므로 이제 길을 닦아주는 도피성이 되어 내 곁에 지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부지 중에 감당할 수도 없는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외면치 않고 저희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를 구원의 도피성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도 시간과 재물, 건강과 은사를 사용하여 지체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도록 길을 닦을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의 도피처가 모두 막혀야 비로소 주께로 피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교만의 담을 허물길 원합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지체들이 저희를 통해 도피성이신 주께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모두 사랑 안에서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통해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2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 술왕 아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 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뢸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세상과 다른 그런 세계관으로 하늘 시민답게 살아야 하지요. 뇌물과 모함과 왜곡이 출세 방법으로 통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세상의 출세를 포기할 수 있는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수록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세상에서 잘나가는 이웃이 부럽습니까? 고난 없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고난 없는 삶은 축복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영광입니다. 오늘은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신노래선교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꽃게의 자멸.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어부들은 꽃게를 잡으면 한 양동이에 같이 담아 놓습니다. 꽃게를 양동이에 넣으면 필사적으로 벽을 타고 기어오릅니다. 실제로 꽃게를 한 마리만 양동이에 넣으면 얼마든지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마리의 꽃게를 담아 놓으면 한 마리도 탈출하지 못합니다. 탈출하려는 꽃게를 다른 꽃게들이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동이 위쪽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른 꽃게가 더 위에 있으면 잡아 끌면서 함께 떨어집니다. 꽃게는 얼마든지 양동이를 탈출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다른 꽃게를 떨어뜨리는 일에 혈안이 되기에 결국 한 마리도 양동이를 탈출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도 꽃게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인류 공통에게는 집단에서 한 구성원이 우월해지면 질투, 분노, 열등감 등을 느끼면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마치 꽃게처럼 말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에 크랩 멘탈리티가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가 더 제자 중에 큰 자인지를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거룩한 성령님의 열매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깨끗한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나에게도 알게 모르게 크랩 멘탈리티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GTS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을 본문으로 신앙으로 남은 자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 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키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애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함께 읽으실래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탕색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물이 본디 가지고 있는 색깔, 바탕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나 했죠. 그럼 수박의 속살은 어떤 색깔인가요? 빨간색이에요. 그게 바탕색입니다. 본디 수박의 색깔이었죠. 물론 요즘 육종을 해서요, 다시 말하면 종자를 막 개발해가지고요, 수박 색깔이 노랗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원래 수박의 색깔은 뭐라고요? 빨간, 이게 바탕색입니다. 두 번째, 이 바탕색의 의미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옷감에 무늬를 넣을 때 가장 먼저 밑바닥에 칠해두는 혹은 적셔놓는 색깔, 그게 바탕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신앙인들의 삶에는요,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바탕색.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이 칠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삶에 풍랑을 만나도 믿음이라는 바탕색을 지워버릴 수 없는, 그래서 그 믿음의 바탕색 위에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인생의 그림을 말이죠. 이 바탕색 없이 그려지는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을 만나보기가 어렵다 그러더군요. 신앙생활, 믿음의 바탕색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멋지게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서는요,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서처럼 요나의 예언이 맞아떨어지지 않은 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요, 그 예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요나의 예언은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지리라. 그런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니느웨 성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다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던 독특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의 더 독특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인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니느웨 성에 관한 이야기는 한 장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는 모두가 요나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나, 그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 성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이야기, 예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영혼을 멋지게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요나서는 요나의 영혼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니느웨를 건지는 이야기보다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70년의 포로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씀, 물론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삶이 어떻게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는지,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입니다. 단순히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는 하나님의 해방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된 길로부터 그들의 삶의 현재를 어떻게 고치고 나면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가 보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30장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서론을 나누면서 남은 자로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남은 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바탕색 위에 자꾸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의 남은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30장을 통하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의 인생은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와 함께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앙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은요, 어떤 성, 어떤 산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었습니다. 그게 시온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입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떠나려고 그러지 않나요? 마음만 조금 상하면 떠나려고 하지 않나요? 기분만 좀 상하면 모든 것 다 내려놓으려고 그러지 않나요? 경제적인 상황이 조금만 우리를 덮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나요?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두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떠나려고 하지 않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신앙인의 남은 자는 어떤 거냐면 시온과 예루살렘, 거기에서 계속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요? 떠나고 싶었거든요. 니느웨 성을 건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떠나는 겁니다. 욥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는 떠나버리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그 일이 결과를 몰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남은 자,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떠나고 싶으신가요? 언제 직장을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언제 가정까지 포기해버리고 싶은가요? 언제 여러분의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땐가요? 아니면 오해 받을 땐가요? 아무도 안 알아주면 빨리 떠나고 싶으신가요? 어딘가 나를 알아주는 곳으로 다 떠나버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끊임없이 삶의 고난의 물결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냥 떠나버리고 싶은가요? 그러나 신앙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려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15절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르게 쓰였습니다. 그 하나가 조용히, 두 번째가 잠잠하고라는 것입니다. 뜻이 똑같죠? 조용하거나 잠잠하거나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이 신앙의 남은 자로 살려면요, 시온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려면요, 쉽게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쉽게 마음이 막 요동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일이 벌어지면 날뛰잖아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지를 못하잖아요. 교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집안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진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냥 아 그랬어 라고 말면 될 일을 여러분이 막 흥분하다가 훨씬 더 복잡하게 문제가 얽혀가는 경험은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겠네. 당신 그래서 그랬나 보지? 그 정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용히 잠잠히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일 겁니다. 근데요,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독특한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하다, 잠잠하다, 뭐 이게 다 같은 뜻인데 이 조용하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미가 말이죠. 만족한다. 여러분 그렇죠? 언제 조용히 있죠? 만족하면 가만히 있죠. 뭐 불만이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족이 있으면 조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옥중의 서신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쓴 책이라는 거죠. 근데 옥중 서신인 빌립보에서 그가 이런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에 대하여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야. 자족, 뭐요?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배고픔이든지 궁핍함이든지 비천함이든지 풍부함이든지 배부름이든지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시작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만족하며, 지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면서 나는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조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 자족을 배우면 뭐 할 수 있으니까? 조용할 수 있으니까. 조용하면 오늘 말씀처럼 구원과 힘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데, 조용히 하라 그래도 원하지 않는데, 나는 불만족이에요. 만족이 없어요.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없잖아요.

내가 뭘 바라고 했나요? 내가 이런다고 내가 장로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말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게 있으면 그것이 바로 신앙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되고 남아있게 돼요. 더더욱이 잠잠하다라는 단어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또 담겨 있더라고요. 잠잠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평안하다, 평화를 누리다. Peace라는 겁니다.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요 시끄럽잖아요. 근데 잠잠하다는 건 뭐예요? 싸움이 없다는 거죠.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 왜 안 만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 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조용함과 잠잠함을 지키면 만족과 평안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내 뜻대로만 되기를 원해요. 다른 것은 귀찮다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조용해. 그리고 잠잠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힘을 너에게 불어넣어 줄 거야.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배고픈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배고픈데 뭘 장작꾼이 무슨 특별히 별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배 좀 고프다고? 좀 어렵다고? 좀 인생이 꼬인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놓치면 안 돼. 장자의 고난을 포기하면 안 돼. 그 떠나는 거거든요. 아이 나 예수 믿어서 뭐하냐?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놓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조용히 그리고 잠잠히 그 훈련하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왜 우리가요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려고 뭐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시거든. 야 너 나한테 오기만 하면 내가 뭐 한다고요? 은혜 줄게.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원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흥분하면서 튀쳐나가는 거예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주머니를 쥐고 계시다가 그래 줄게. 그럼 어제 2월 1일 하루의 은혜 묵상하셨나요? 그 하루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How great. 얼마나 크냐고. 그 얘기였어요. 얼마나 크냐. 오늘 성경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와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가 일어나시리니 우리를 위하여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꾸 놓치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 생기면 요동치는 물결처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쓴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감옥에서

0: 쓰여진 편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특별히 후서는요, 그가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옥중의 서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목회적인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해요. 관계없어요. 어쨌거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죽음을 앞뒀다고요. 참수형을 앞두고 있는 그가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디모데에게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게 있어. 맡겼다고. 내 인생을 맡겼다고. 근데 그분께서 마지막까지 잘 지켜주시리라고 나는 확신해. 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뭐 고난 괜찮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놀라운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바탕색 위에 서 있어. 시온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살아. 여러분, 너무 일이 꼬인다고 흥분하지 맙시다. 뭐 꼬일 때도 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예쁜 아내와 싸울 때도 있잖아요. 멋진 남편과 갈등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떠나겠다고 말하시면 안 돼. 난 교회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힘들면 나 그냥 그만이야. 나 그냥. 여러분 아니요. 조용히 잠잠히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분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강북구에 위치한 새은혜교회 황영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하동군 기독교연합회 권동진 목사님입니다.
1: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남북 간이 평화롭게 통일되어 삼천리 방방곡곡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달인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생활의 달인인가요? 이곳에서 급이 다른 광택을 내는 달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구두 닦이기에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었는데요. 제가 봤는데 이게 보니까 재방송이었어요. 2016년도 방송을 요즘에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왜 최고의 경지인가 봤더니 달인은 일반적인 방법인 천으로 이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손을 사용해서 놓친 부분 없이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달인의 손은 늘 새까맣게 얼룩져 있었죠. 달인의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구두를 건넸다는 것, 자신을 믿고 맡겨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정성으로 닦는다. 그리고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닦는다. 참 감동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작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신발을 닦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일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누군가의 걸음을 축복하며 정성껏 구두를 닦아내는 그분의 손길은 어떤 사역자의 손보다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오수 힐머는 그의 저서 일터 사역에서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거짓말들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 세속적인 일터와 교회의 사역은 별개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프라이팬에 뒤집개를 하나 집어 올려도 그 작은 일조차도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겠죠? 주님이 오늘 아침 일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 방송 가운데 정말 그 누구보다도 또 어떤 시간보다도 소중하게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일터 속에서 주님을 찬양해 보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는 일만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사탄이 우리의 소명을 파괴하기 위해 던지는 이 거짓말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 달인의 철학처럼 자신을 믿고 맡겨준 손님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성으로 구두를 닦고 또 이 구두를 신고 걸어갈 사람의 길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손으로 닦아내는, 저는 그 손이 참 거룩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죽게 하듯 하는 사람의 태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저는 일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일터는 어떤 곳이세요? 아, 저는 직장 안 다니는데요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맡겨진 그 일터, 여러분의 맡겨진 그 공간에서 화려한 칭찬과 박수가 없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면 주님은 가장 가치 있고 빛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혹 남들에게는 근사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아 누군가를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일터는 이미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거룩하고 꿈같은 사역지이겠죠. 오늘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내 일터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지켜나가고 계시죠? 오늘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오늘 이 링크 오프닝을 전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고요. 우리 6089님,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7974님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주님, 물질이 제 마음에 주인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자리 잡아 나의 1순위가 주님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돈을 먼저 사랑하지 않게 기도합니다. 라고요. 야,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4056님, 오늘의 말씀 오프닝 공유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또 0559님, 찬양을 듣는데 조금 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 눈물이 난대요. 주님을 만난 것이 저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8731님, 오프닝 공유합니다. 구두 닦기 달인처럼 저도요, 제게 맡겨진 고객의 보장 자산에 구멍난 곳을 메꿔주는 이 일을 보람있게 여기신대요. 이야, 어이, 맡기고 싶은데요. 뭔가 맡기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 야, 구멍난 곳을 메꿔준다. 어이, 감동이 옵니다. 2994님도 오늘도 죽게 하듯 거룩한 흔적들이 저의 아침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9105님은요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전파 선교 사역을 응원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모두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겠죠. 이 찬양을 우리가 힘있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 발걸음 세상으로 나가볼까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그 공간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섬겨나가는, 또 묵묵히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좀 성실했었나. 더 성실해야 되는데,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야 되는데. 오늘 좋은 아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요.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감동하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찬양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오늘 목요일 인문학을 하나님께 강남 비전교회 한재욱 목사님 만나봅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의대를 나누고자 합니다. 도리스 레싱의 소설 19호실로 가다의 주인공 수전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임신한 순간부터 나는 말하자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 아이들에게.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일이지만 동시에 자기 시간을 조금씩 내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밥을 차리고 아이를 씻기고 가족의 일정을 챙기다 보면 하루는 분명 가득 찼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논 끝에 꼭대기층 빈방 하나를 수전의 방으로 내주었습니다. 온 식구가 그곳을 엄마의 방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방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나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수전은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허름한 호텔에 19호실을 빌립니다. 혼자 좀 있고 싶어 라는 말은 너희가 싫어 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병사가 돌아와 쉴 막사가 없다면 그는 다시 나가 싸울 수 없습니다. 나만의 시간은 가정에서 달아나는 뒷문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마루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나만의 시간은 혼자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붙어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로 증명됩니다. 예수님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이 식구 앞에서도 넉넉해집니다. 골방은 가정을 등지는 자리가 아니라 가정을 품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부부는 어떻게 서로의 시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남편이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아내가 혼자 커피를 마시게 해주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아내가 아이들을 맡고 남편이 운동을 하거나 서점에 다녀오게 하면 됩니다. 당신 2시간은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은 사랑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녁 식사 후 동네를 걷는 시간도 좋습니다. 집안의 작은 자리 하나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0: 하나를 통째로 내줄 형편이 아니어도 됩니다. 베란다 의자 하나, 창가에 작은 책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만큼은 여보 이것 좀 해줘 를 잠시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취미 시간도 지켜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운동을 좋아한다면 마음 편히 다녀오게 하고, 아내가 책 읽기나 그림 그리기, 친구와 차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죄책감 없이 다녀오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위에 하늘 한 조각을 남겨주면 좋습니다. 집은 평수로 넓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집니다.
1: 야, 우리 가정생활에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자 서본 사람이 식구들 앞에서도 넉넉해질 수 있다. 서로의 시간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것, 거창할 필요가 없다. 두 시간을 좀 간직할 수 있게끔 배려하면 된다. 서로에게 남겨준 하늘만큼 넓어진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귀한 칼럼을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문학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한재욱 목사님의 신앙서적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영상 링크 참 귀한데요.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그리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의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안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3351님께 책 선물을 할게요. 아예 등굣길에 이 방송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남편과 냉담 중인 지 수십 년째. 며칠 전 남편과 작은 아이는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저는 부엌에서 앉은뱅이 플라스틱 의자 위에 앉아 한 그릇 밥을 먹는데 아, 참 이런 모습들. 남편이 여보 왜 거기서 먹어? 같이 먹어. 이렇게 참 물어봤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드셨대요. 아, 오늘 많은 여운이 남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3351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번 더 추첨할까요? 우리 8985님은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듣기 위해서 출근 시간 10분 더 빨리 나가신대요. 이 목요일만.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참 감동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마음 주셨고요. 또 0857님께 선물합니다. 또 19호실 아름다운 감동과 반성의 인문학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제가 우리 2006님께 응원의 책 선물 잘 보내드리겠고요. 우리 5487님 처음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세 가족이세요.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 친구에게 이 링크를 꼭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830님도 오늘 처음 문자 주셨잖아요. 제가 인문학을 하나님께 책 선물 전해드릴게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닝 말씀,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 나눠주시고요.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 가시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캐나다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성별로 불러주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남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해서 그녀를 의미하는 대명사 she라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남자라 주장하면 그 남자를 의미하는 he라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성별이 유동적으로 변하여 남자 혹은 여자라고 부르기가 혼란스러운 경우에는 중립적인 성별로 호칭할 수 있도록 she나 he가 아닌 z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빌 C-16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법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막아내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창조 질서 속에서 군화를 신은 신부처럼 서 있었던 나라라고 칭찬받기를 기도합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예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시골주의와

도시쥐약이 잘 알고 계시죠? 이 도시쥐의 초대를 받아서 화려한 식탁에 앉은 시골쥐는 처음엔 진귀한 음식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한입 먹으려고 할 때마다 문이 덜컥 열리고 커다란 개가 짖어대며 목숨을 위협받았는데요. 결국 시골쥐는 콩 한 조각 먹을지라도 마음 편히 사는 것이 낫다라며 시골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 성경은 우리 삶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좀 작고 소박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감사가 있다면 그곳이 가장 부유하고 안전한 자리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겨 진짜 평안을 놓치지 않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이 아침이길 바라봅니다.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감사함으로 마커스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조바심 내기보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무엇보다 오늘 하루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요, 일터일 수 있고요,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요일 아침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거니까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누리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광교회 박영숙 집사님, 할렐루야 갓모닝입니다 라며 가장 먼저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5138번님, 또 노기근 집사님, 부천에서 2944번님 빠르게 빠르게 출석 체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출석 체크 단어 만나인데요.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보내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출석 체크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지역 광주로 선택하신 뒤에 로그인하시고 실시간 댓글로 참여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목요일 아침 목퀴즈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성경에는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타인의 소유를 탐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인물들이 좀 등장하죠. 오늘은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음에도 자신의 궁궐 곁에 있는 소박한 나봇의 포도원을 텃밭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나봇이 조상의 유산이라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자 알아누워버렸고요. 결국 아내 이세벨이 거짓 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 이 일로 이 사람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왕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아합, 2번 여로보암. 1번 아합, 2번 여로보암. 1번 아합, 2번 여로보암. 과연 누구일까요?

자, 오늘 총 두 문제 풀 거고요. 두 분 선정해서 예쁜 화분을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갓모닝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답 또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을게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자, 난리가 나불었습니다. 9003번님 1 아니다 2 아니 1 자, 8905번님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7844번님 2329번님 9918번님 아 힌트 좀 주세요. 9513번님 우리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빠르게 정답 보내주셨고요. 8249번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맞춰주셨고요. 혹시 지역이 어디실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9614번님 9105번님 갓모닝 식구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평화교회 권사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1720-0320-4194-5138번님 좋아요 좋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왕 1번 아합 2번 요로보암 중에 누구일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자, 9918번님이 아, 피디님 힌트 좀 주세요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6206번님께서 너무나 합당한 힌트를 보내주셨는데, 자, 힌트가 이거예요. 아,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자, 1번 아합, 2번 요로보암, 과연 누구일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체크 기다리고 있겠고요. 자, 여러분 정답 맞춰주시는 것도 좋은데 좀 안부도 좀 전해주시고요. 어디서 뭘 하며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 아침 오프닝에서 우리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충분히 누립시다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묵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5252번님, 아, 그래요. 저 욕심 그만 부리고 주님 앞에 사는 오늘 될래요. 3458번님, 출근길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0379-9687님 도착하셨고요. 찬양 함께한 후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고서연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자, 두 번째 퀴즈는 입의 속입니다. 잘 들어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이번에도 성경 인물 퀴즈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시종이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고친 후 엘리사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려 했으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탐욕이 생겨 떠나가는 나아만을 쫓아가서 손님이 와서 필요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은과 옷을 챙겨갔는데요. 이를 한 엘리사에게 책망을 받고 나아만이 앓던 나병이 이 사람과 이 자손에게 옮겨붙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 이번 퀴즈는 보기가 있었는데 보기 안 드릴랍니다. 네. 저 우리 갓모닝 식구들 요즘 좀 열심히 성경 읽고 계시나 또 체크도 할 겸 그냥 주관식으로 갈게요. 세 글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피디님 못 들었어요. 자, 3319번님, 8006번님, 7220번님, 1번은 몰랐는데 2번은 아는 말씀이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8249번님, 그래요. 오늘 아침 퀴즈 풀고 또 말씀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구미에서 선선한 가을 아침입니다. 동명교회 강지혜 집사님, 잃었던 폰을 찾아 첫 문자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야, 저 강지혜 집사님에게 예쁜 화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뭘 자주 잃어버려서 그 마음 알아요. 얼마나 기쁘셨을까. 2409번님, 1978번님, 0235번님, 피디님, 갓모닝 이제 곧 끝날 시간인데 바로 끝나나요? 여러분, 시간 체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그리고 우리 갓모닝 식구들에게 소식 전할 겸 또 기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 이번 주부터 오후 3시에도 함께하게 됐어요. 이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기도해주시고요. 많이 애청해주시고요. 오후 나른하고 졸릴 때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의 드라이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시 드라이브고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아쉬우면 오후에도 놀러오세요. 샵 0153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었다가 거짓말을 하여 은과 옷을 챙겨간 사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정답 공개하고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은요, 아합 왕이었고요. 두 번째 퀴즈 정답은 게하시였습니다. 아, 저 너무 마음 아픈 사연을 받았는데요. 7749번님, 처음 출석 체크합니다. 운전 중이라 이제야 신호 걸려서 보내봅니다. 정답 게하지.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 7749번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괜찮겠죠? 개하지. 자, 개하시였습니다. 7749번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명교

회 강지혜 집사님 보내드리겠다고 약속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보냅니다 라고 하셨던 우리 7749번님 그리고 6621번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1012번님께서 오늘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쁩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그렇게 충분히 기뻐하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예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고려사 열전에 이조년 형제에 관한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조년은 다섯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처자들을 낳자 그 이름을 200년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2000년, 셋째는 2만년, 넷째는 2억년, 그리고 다섯째는 이조년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녀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은 건강하고 오래 살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조년은 고려 후기의 문신으로서

그 유명한 시조인 다정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지, 일지 춘심을 자기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이 시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시조인데, 이 사람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영년, 이조년 형제가 길을 가다가 운 좋게도 금덩어리 두 개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제는 서로 사이좋게 금 한 덩어리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양천강,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도 김포시 공암진 근처에 이르러서 형제가 함께 배를 타고 갔었는데 벼랑간 아우인 이조년이 금덩어리를 강물에 내던졌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비싼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느냐? 그러자 아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평소에 형을 사랑했으나 지금 저 금덩어리를 주어서 형과 나누고 보니 형이 갑자기 미워졌습니다. 만일 형이 없었더라면 이 금덩어리를 나 혼자 다 차지했을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서 잊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도 내 말이 과연 옳구나 하며 형 역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이후 그 이 강 이름을 금을 던진 여울이라는 뜻으로 두금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지역을 금을 포기했다는 뜻으로 금포, 김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편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또 우리들의 가슴을 먹먹하고 숙연하게 만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낱 더러운 탐욕이 사람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리며 인륜과 도덕을 마귀시키는 독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선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러운 탐욕을 버리고 따뜻한 형제 우애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탐심으로 가득 찬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많은 무리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대뜸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재산 상속 풍습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둘이 있다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 큰아들은 두 몫을 갖게 되고 동생은 한 몫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형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형이 모셔야 되니까 형이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아마 부모님이 오래 사시지 못해서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이 부모님을 모셔야 할 의무가 없어진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동생의 생각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형이 두 몫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똑같이 반반으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러자 형은 부모님을 모시든지 안 모시든지 자기는 형이니까 두 몫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동생은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님을 모시기 때문에 더 준 것이지 형이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제가 재산 상속 문제로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무슨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왔고, 주님께서 자기 형에게 명해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동생의 기대와는 다른,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람들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온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너무 세속적이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망은

은혜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보다는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은 농사가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사실 농사가 잘 되었으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았으리만 이 사람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걱정을 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래서 부자는 먼저 곡간을 넓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독백을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이 부자가 기쁨이 넘쳐서 좋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신이 번쩍 들 그 말씀을 부자에게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 어리석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은 많이 모았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부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인생에 사는 목적을 잘못 세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 내 자신에게 잘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 내 가족에게 잘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 이웃에게 잘하는 것도 조금은 잘한 것이지만은 이것도 결정적으로 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악인들의 일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이하의 말씀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곡식도 필요하고 곡식을 보관할 곡간도 필요함 또한 물질도 필요하고 사업도 필요하고 일할 사업장도 필요함.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삶의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나 방법이지 방편이지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그저 돈을 벌고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돈을 벌어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땀 흘려서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겨야 돼. 내가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벌어들인 재물을 가지고 그 무엇인가 고귀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 말고 그저 물질만을 쌓아두는 것은 결국 무너질 헛된 성을 쌓는 것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돈이 쌓일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보람과 기쁨을 찾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벌기만 하고 모으기만 하는 삶은 죽는 삶이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의미 있는 일에 쓰고 살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즐겨보는 TV 퀴즈 프로에 임채무라는 분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 형제를 소개하는데 아버지가 아들들 이름을 재밌게 지었어요. 자기 형제는 삼형제인데 첫째 형은 이름이 채권이고 둘째는 자기는 채무고 셋째는 채움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채무니 빚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평생의 꿈은 뭔가 아이들이 와가지고

놀고 즐거워하는 놀이동산을 짓는 것이라고. 그래서 서울 근교인 경기도 양주 지역에 돈이 생기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땅을 사가지고 결국 놀이동산을 만들었어. 그리고 놀이동산을 개장한 지 30년이 됐는데 자기가 이 놀이동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지는 못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 빚을 많이 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도 자기는 이 사업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아이들이 놀이동산에 올 때 좋아가지고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 이 놀이동산을 운영하느라고 개인적인 사비도 들어가고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자기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 자기 혼자만의 안락한 삶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인기 연예인으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지금 자기가 꿈꾸던 일을 하니 행복하고 놀이동산에서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뛰어놀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 비록 빚은 많이 졌지만은 자기는 지금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 가슴 떨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자기는 행복하다는 것이.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가슴 떨리는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윌리엄 어빈이라는 교수는 욕망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명성과 재산은 만족이 없다. 끝도 없고 마지막에는 명성과 재산은 사람을 죽인다. 부와 명성은 절대로 목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의미가 될 수 없다. 여러분, 내 손에 재물이 있는 동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 내 손에서 떠날 때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들이 바르게 쓸 때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번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랑할 때, 봉사할 때, 뜻 있는 일에 쓸 때 비로소 삶의 기쁨과 살아야겠다는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소유 자체는 절대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함. 그것은 가질 때뿐이야. 또 소유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밖에 주지를 못해. 그래서 생각합니다. 명성과 재물은 만족이 없고 부와 명성은 목적이 될 수. 목적이 없는 데는 의미가 없다. 의미를 상실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최고 권력자도 돈 많은 부자도 유명인도 궁지에 몰리면 어떻든가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잘못한 것은 뭔가?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자신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보면 17절 이하 말씀 가운데 이 부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즉 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가 내가 내가. 이 사람은 자기를 빼놓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삶의 주인을 잘못한 것이. 사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 애들은 자기 속에 무언가가 채워져야 만족해하는.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렸을 때 보면 자기 손으로 집어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 자기 입으로 가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손에 쥐게 되는데 손에 쥐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철이 덜 든 어린아이. 여기서 우리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자기밖에 모르면 소중한 이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보이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불행해지는 것이.
산장의 여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웃이 없으면은 내가 산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그리고 나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가장 초라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 기도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영적인 경건하고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결국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 어디에 영적인 삶의 모습이나 흔적이 있습니까? 그저 육신적으로 즐기는 것이 부자의 삶의 전부였던 것. 이 사람은 영혼을 향한 열망이 없었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구원 얻을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이 쌓아둔 부와 명예와 권세는 과연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진정한 부는 자기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부요한 자가 진정으로 부자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돼. 특별히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십일조를 드리는 참 의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 십일조의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이런 뜻에서 십일조는 단순한 감사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 자체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헌금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십일조를 바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워서 바치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십일조 드리는 일이 시험될 일입니까? 주일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문제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둘째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참된 부자의 삶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서 사는 것을 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자기의 목자가 되시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미국에서 순회 집회를 하는데 아주 큰 부자, 굉장한 부자를 만났어. 이 부자는 약간 거드름을 피우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뭐 좀 도와드릴 것 없겠어요? 뭐가 가장 필요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테레사 순

0: 그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요?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분이면 족하고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톨스토이 인생 독본에 우리들이 잘 아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걸어라. 내가 밟는 땅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자 신하는 평상시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어.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걷기 시작했어. 자기가 밟는 땅이 다 내 땅이 된다니 희망을 가지고서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게 걸을 일이 아니었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으려면 뛰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는 뛰기 시작했어. 쉬지 않고 하루 종일 열심히 뛰었어.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지기 시작했어. 신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임금님 앞으로 뛰어왔어. 그리고 임금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도 지친 나머지 그 자리에 꼬꾸라져서 죽었습니다. 결국 신하에게 돌아온 땅은 자기 몸 하나 묻힐 땅 한 평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살면서 욕심 부릴 일이 아님, 남의 것을 탐낼 것도 아님, 더욱이 물질을 높이 쌓아놓을 일도 아님, 돈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일도 아님, 인색하게 살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낀다고 아껴지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때 세 가지를 후회한다는 것. 좀 더 참을 걸. 참았더라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을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리고 좀 더 베풀 걸. 베풀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한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십시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광산로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유갑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42-4901번 송정제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해, 드란. 사람의 신앙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라고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찬송은 참 정직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노래가 사라지잖아요. 반대로 형편은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찬송은 기분 좋은 날 부르는 배경음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내 믿음을 내어놓는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내 입술에는 어떤 말이 먼저 올라와 있나요? 걱정인가요? 불평인가요? 아니면 찬송인가요? 상황이 찬송할 만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크게 보세요.